0: lui la dewa tang sem la ganang shung na deshi yin deshi topar de na de tang la zeng ge
1: de tang gu na se shue ji bang lang ma no wa xi gu se shue ji lang dor ma xi na nga chue lin qin xuan tang
2: da gen zalong xi ba ti da nga zo mo cha ma ge zhong chu do den ri ge le ga
3: da de ngoman zhe jin na ji bu ge zhen ne zo jiang ken da ji to zhen men ha se ma re ji chu se nia bo le de ba den ri ji ma do ja chen bo den da ri yo ma re la ba de ji da de zo ha gu ne de zo ge sang wa zong de zo ji sang wa ge ne mang bo yo ra den ri ze de ja xiap chen bo da ma to den ri da yin na ya de zo ka ye yang ji jun se yen da mang bo yo de kan da ja chen bo da ri yo ma re da da nga zo bu ge so wa ge ba zang long de chen ri sen je ne so wa ge ba se de tu mong ge ge ba ji ra me chang me be ju dong jo ba ko ne le pe na kan ri na cho ba 인사도 다 등산 가서 벽 소화를 받게 자롱 루종한테 몇 참악 배주 동 줘봐 근데 맨도만 하게 라니기 장 줘봐 근데 네발라 삽 줘봐 네바 맨에 뭐 대탕이나야 근데 내주 헌고다 대송 그치들 장 줘봐 근데 지리 다들 장주 될 소소고 루보 내 소를 된 바게 지 총거도서 만져 봐다 야나 로초를 된 바게라 녹겐 바다 유연 바다 지 나소 달라 바바 된데 있는 양지 만져 만져 근데 제마도 참에 장 줘봐
2: 真正的东西那是那是可是他咱们的军团的战斗呢都做不了平头去了咱们的军团的战斗呢做起了刘三尼嘎他在他们的战斗呢把真正人过过人家被拆下边呢当部的呢他的亚布的将有的怎么吕布的是洋人亲洋人主角人家弄的是口罩洋人主角的是俺就查军口罩的时候带人着人家用的就这里生看的梦就你的刘康的汤就
3: 人家跟你说了，俺做白家呢，包括说话是不跟你说呢，破坏美洲的灾情不做了的，破坏金山这边美洲所送有的过，这点儿现在初级明白，你送有的美洲所就能够进步，你的，大大咱们个陆军的也不是呢，破坏美洲的也不及得汤用，这一个内容，等于说的破坏美洲的那把送有的，别给伢子当，这把牛子弄没娘，但是美洲送的，给现在的初级人用的，等你什么技术呢？的，伢子当年也不做。 삼아전체가 말이 아주 루종 등수 열고 담아 차 차체류 강쿠아스 대수 삼아 담아 담아로서 나는 정말 담아로서 나는 돈 단위도 야보세 등산 그 등산 그 기도 지금 아니 기는 아직 대시에서다 대시 야보 이러듯 디 간단 도주는 기는 아주 루종도서 단위 야본세 단위 야보친 도도 되는 루데 타운지 샘데 타운지 등저리 등저 인사도 아주 파테가 될 때에는 체험으로서는 배제는 니 야보 국주 你不哭吗？你也不哭的。 same 差不拉说吧，same跟你 same 一模吧，但是 same 啊，但没得话拉说吧，但是 same 看那的偏就啊，但是啊，查查的说，对我娘们这边呢，娘的说对我红就如果 same 的说，但是日话的说，谁不红就啊，落后啊，养就 same 看对他红就哦，他对他对了说吧，但是六个俺那些呢，就别查一个呢，俺说七个那的说。 최근에 샤넬 아스보진 그 가게 남준 만소나 샤넬 저러고 이 중복은 내 존저 되네 자가근 내 존저 다지 연락 측이 내 존저 그래서 내가 뭐 팬지 대 많이 바게 게셀 아스보발 인상 르사지 저러고 르사지도 저단다 진세도 마대 배산 라바도 인상 카바만 못 안도 몬치서 막 고고 노교르고 고근 도교든 진세라 아스보 마대 그래서 편도 좀 보여 봐 되네 맥도 저 세진 거죠 Tene kashi ji yama la soba ki nang ka ando jirugu, nang ka ando jirugu, tenso longjong zong ando yabu penju. Tene wangbo da so chun yong na sejin rojo, rikba tangan rojo. Tende ri sadu zubo da deri chin tanya yabu se tende rin rin rin, ni tu tolo kukba tanga, sama tu tolo sa toba da tende rin sadu nejung ngongo ke nipa chinpo tunba. Labar da rungo gu mala se gumarwe, mei shi tong da so yabu rin, tene nejung ngongo zo ji pechana chamba la soba lamsang jam yong ba, jam na yang lamsang chan yo ba.
2: 那是老师了，
3: 这是做多了跟咱们了，干嘛些吧？咱们人口就人不多，一家几个客人呢？大的，咱们说起的，今年来了不？的，你那个，这个冷冻总是什么嘞？这个鱼吧，给给的那个吧，要不就马上那样，可怕的，年轻人说不，等着大年纪，来都咱们嘴巴给，还搞着吧？等着人们多，等一下就咱们，得了，用了鱼吧，拉链鱼吧，啊，等那。 呃，给给个举报的说，前天的嘛，我是老将军，晓得吧？等着这个嘛，老将军就能够进步了都。等着现在的，看着过的是呢，这过人民的将军，别讲那当不咋将军，等那龙，龙武警我们来说吧，都是要不将军，等那进呢，吕将军的将军。 고람 지는 마 진짜 좀 봐 주는데 좀 주고 대 맞아 봐게 다 대 좀 고람 넣어라 즉 다 즉 주보 맞대 되는 용으로 그게 오 경우인데 되네 오 종사도 잡어 먹이도 인가 나질라서 봐 장담 질라서 봐 되네 즉 든든 담으로 용시 봐래 대인서도 됐어 계속 저도 즉 로너가 답시 언제 맞대 언제 저 언제 저거 쓰면 그리고 된들 저지 되네 라버도 셀 타와게 된데 다 루종 잡고 좀으로 봐 배차는 거기 양 첨지라서 봐 되는 여러 양 파는 좀만 맞답지라서 된들 야보 좀하긴 제네 된들서 도보라서 제된 거고 니는 롱도 야보 좀하긴 되네지 책도서 내지라서 봐 라버도 게세라서 봐 인생세라서 봐 내지라서 봐 년가 여래 된들 이제 된서 인지 문제 년가도 하고 봐 거네 되네 체름 보소지 너는 배우고 싶어 너는 얘기해도 맨하로서 말해봐 체를 탈수 없만 해봐 양은 맨잡아 많이 해봐 양은 로바 많이 해봐 되는 소죠 되네 라버드 두수대야 참보지 배제나 니야지가 왕당나 지 나주고 두수선다 쇼봐 양은 고미 두수선다 어떤지 사마드서 제제 제대로 많이 해보니까 양은 지 니마다 매라 소박 차주 참보여서 된다 많이 해봐 되네 내데 왼봐 지 카크스 뭐 있어고 지 이젠다 늦은 나서 봤는데 된데 휴게 좀 못 매사 된데 지 냠가보 되네 카크스 뭐 있어게 내 된데 된데로 조지 내가 좀 모르 되면서 진 로힌 로게 다 잘못 좀 지선 디스칼레 좀 몰라
2: 어리
3: 근데 이제 지 돈도 주나 기긴 제대 사자데 의신 참바 두수데 의신 참바 되네 라버도 라나고 로초든 좀 밖에 리존 조지 내가 좀 모르 데마도 지 로존 밖에 리존 조지 때 겐고 의지견 따다 되지 마라 겐고 조지 르바 소소리 르바 차 라버리 내네 된데 차에 님가 요래 되네 지 라나든 좀 밖에 리존 효 자인다 장가 마뇽다 두수 링통다 두수 라나든 참 밖에 리존 담지데 내가 좀 모르
2: 나서 생겨나 봐 다다 제지 세기빌린세는 부종 농진인체레고 관계 농제제 대단한 대시빌린제데 텐데린세나라 부어라쇼조 민적가가 멤버 모라바 겐바 겐가데니몰라 딘데슈니 자론르조고 콜라 르마슈예 넘버스 문티닝가 제리세스로
4: 대단드나

0: で、現地族、民間の、さ、論理上、参加で、地図に、たたぶと、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地図 ngansu mendo mena ta soki jang. Tene, ten soki pa ngotru zo tundu zi yongdu, ta menkhan na la, jundu ki neba se omarwe, ta nedu ki meba. Nedu ki neba tenda, kashi la yanchi pecha yana, nye ma, semkhan ma dewe zonra ta, chik tenda ki tsiki ma dewe la soba, yana chik xa jya chakwa la soba, tenda ki neba tenzo, ma ngansu sa la menju la yong, tenda zonkin chong song. Tene ta rinpa rinpa rinpa yin ha kuo yung du tene nga tsu tata pa du ta zinra dinra ting ma juanyi sa chi tsuk tu sun ta sum ma zin zin jin na la tene zo yung du tene ka re maang du ta chi chudu chudu nyoshe la soba tene yore zinra jing na yang nyung du me nga zhuk sa tene yore tene zi sa du ting ma juanyi sa na la tene ta chi ting na la mendo ma na yore nepa yore tene ka ye ta chi ma na wa ki me se gu ma re neme de thang gu me tene yore tende re, tende tsangma ki gabu zu tende zu song di nangla yina tende jik kashi nye yabu makung ki tende tsigi ki neba yu deba jik tsigi desu debo me deba kashi nangka ba la so ba tende jik desu tsangma la pento yabu re song kashi semkha ma deba neda zo la yabu pen su tende tende pa rinpa rinpa yina ha kuo yun du tanda nga zo la lobjong zo wa yun kin becha yin la zang gu ni xie man la zhi bu me kang zon zhe tende ne menba tangji jenga tangji nga zo sa lobjong zon kin yun tende nakyo menzi kang la soba chamdo menzi kang la soba tende pa jia chi zang gu ni xie bi yina jik chong yun bu me kang tende ne miksa ki mena tende yun nga zo sa lobjong zon kin yun su tende pa kan su zhung yi yo ta lobja chi mo ra 중로소래게 럽자치 못나네 양기겐데네 용네 로종소무르 렙소 다 콘주스는 대진이 외국소바르 봐 그래 니네 만솔 펜토 침보 예사래 된다 인사도 파소스 파일 파 맹칸 반론에 문투지 다버동 인스 된다 인사도 된다 인사도 지 다다 반데 있는 지니 버그 투모 많이 바게 르네데 준제 소질라 누바야 보톤소 니네 지 만소게 대탄 송주다 내중 원고다 내주탑도라 대수 참말라 다 펜토 야보든지 그래서 다도 무슨 간주 레규지 간주 만당을 찾아서 뭐도 공포단 제례단 제상단 되네 자체와 만소 나 현대 쇼도 봐라 되네 종타다 간주 대탕 보정다 대탕 중국 중지라 간주게 다 누쇼 강연 된지 된지 다 제와다 이시 손 된지 소요
1: 나서라서 singe namba linje ji gondo se ban de ne be ran sho jo min ji kan ke ne ba mara ba ji ma gen ka de nya ma ke sa long ge lu jong sha da ko la jan ju xi bi de ba de re ti de de ta lan de xi bi len chen na ta de xi bi nong de cha chan xue cha xiang le lu ji zi ru

조남처 향라 라주 뉘치 닌칼레 요타 간자시 규민 고르신쇼 게 사용제 비가스 가시시로드 유나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지키기당 대기 발라기리 코당 타리인자 되바당 고양사라 조벌 되밤 야나니와 바도다 년도 르햄도 주문조와라 르쿠드 예니 되바당 캐기 자르 양사다 타리인자 시디 기더다 르니와 소지 닌카 모두 응고 시그 사요제 비가스 캄비나 예나 첸키 체비호드 예니 고라 송송 시그 캄비 시로드 지청아 드림으로 가데 주치 게콩가 히고당 다자 샴부소사니 미셰 포주스응게 칸딘 티드 시비 쇼딘드라 공런딘빙아 칸딘그 님바 큐저치 뉴티리 요

0: 찬다 텐지 비지비기 토마토 돈 나트르 돈요
1: 아 라서 라서 데네 텐다치라 사자 예민 젠도 디잔바 소소 세노라 다 레바티케 차디케네네지 뽀빠 쳔보네지 파이크 리네테 타베톤 스테 터손 아 산산네지 앙
0: 아다다다 돈즈 히그나다 로지잔다 오른덴 사오이 오마라 답에 차이가나 레바네지 히그나다 롱그 파이크 드르기 다 레바티 인산이다 메인데 쿠디오잔다 가나 소나데 쳔조레 말라 던조레
1: 제라 데니 겐 로즈니마 치 소나나 레바텔라 다치 겐다 만달레케 코케 코제 콘다 세그레 덴달라 진차라 페 진차 마부지 테그도 아 코르다 레바카 낙다 데니 코케 다 코제 덴솔라 히바 칸데나 요레기
2: 다 주통 겐가 세제 데니 다리 제히 차니 덴레지 레도레코 마고 용도나 데라다 리종 도제 잡아게 다 롱보치가 로진이르고 데니 좀 마치어르고 또 좀아 그 싫어디고 데니 총아도 수가 나 요리 데니 바바데서 나 땅에 데니 샤와 나와 고스 남병아 고존 이제 당당 좀 데니 샤동지 나 이찬에 데니 지레더 다 냐자 찬에 나 타바 주르고 단데 리종 바단 지즈 말아레바 니데 다 코니 정촌 되르고 정촌진 되온데 걸어 데니 지즈 말아레바 데 야라보는 주손데 마타 데니 지마 지자니다 나나나 맞아 지팀바 밀리지온데 땅이 정촌 되세 대사도 아 옛나 안데 마플이 존세 대제사도 디지털 말하지 바가 정촌지 때온데 걸 트린트도 처마 거치 세워져 아 디니 리촌 바가 고지도 처마 콘르 포즈고 디긴 촌도 괜찮이 따로 타타 된데 지 마 용데야 그 정세 된데 지 기아 젠도
1: 맞습니다
2: 아 디니 지 가래 요래 세온데 아 디 요래 다 바지 고 믹서 거 오토레 반달라 Back 믹서가 리바젠다 만다와가 상하여서 따텔라 존다 사보지 마즈이나 다 트렌딩드지 존디디 제야오나 데니 트렌딩드나 차서오는 마 마혀야 근데 인저도 코 레바들 하짱고 존자 쳔보지 마비나 데니 데 도마히야 데니 데 라버데 돈디칼라 내가 하짱고 쳔보 베나 땅가서 백쇼진가 왕다시나 사초온드진다도 데니 도 펀지온진다도 쳔시 존데 콤바데서 마 찬로야다 나라제다 내바나지 제조디디칼라 다 예니 오토레바디 동제 레바디 동야마토 데니 데레 옌고 가가레라 도마치와베 니도 던디지오레테 뭐마 쩔로 찌토 니자 자셰 미스코나 땅아 쪼다다 참돌로 로치 라카 찬지마지 제요라 더초데 옌온데 데니 냥고 마가야 인든 세모란데 도바지 파시 포니 데얀 다 옌마타 데니 데니 오로토나 판수도다 제요레
1: 레스
2: 아타나 마레소노 지바쩡데 야 더초다 지마지마코 더초 로뇨효사레 로뇨세데레 데니 뭐마타 데 디신 비고 롱어 덤자 이미지 레서다 마케 니네 저마 메인 베아스케 다 요마레 데니나야 데니 로테게 다 아 가치진나 치바 쪼선라 따오치니 데니 라마나 드헨다지 치욘도 걸 로타바레 제 오토레 바지 마 니네 데 가토 동야가 데니 지 니동 요레 쩨트 소이나 토마레 Pada tu zon ni papa pun tu cuma ke panjang tu guli cuti zon tu hakujan, tenri zon mac cuma ke panai ke tang tu mac kong tu lemas macam cuma tetang tu pilih tu tenri kan cuti aji ayah sedir, tenri ini pasong tu tenri dia lah hakujan ni mac macam macam jadi otori bagi junzi pun ni siapa, tenri pasien jasa mari tu tetapi semua pun otori bagi junzi pun macam pun macam ni siapa lagi, kita omel ahon tutambo ane jitu malari bangju omel ahon Niba rizhong doji trabalan chi ome ahon sanba kaju ge lara rinzun na la chu zun. Ten chueba ji donga, ta tatsa wuchan ni pa san lo ji donji na ji zun ma la ni ji pa mantra wa chi rindwa san san ra ji ta tindi ji yore.
1: Ji la, ta ge ta che ka nga ta tindi zhe ta tatsa la ki xie ba jiru tindi xiako jia jia gri e. Xiako jia jia na ta ko yin ni ko ceta dimbe
2: ka xiaju changi ji.
1: Ge che di ka xiako jia jia thale e.
0: Ngoma na zina xeke jere se jere. Ta tasong nga ta dron chamo urupa gotama yi chan. Ta nga ta lo nyi san zila nga ta chato re. Tro di yi ma dong san da re ti. Ma za taro jaya gina jaya thakyo re.
2: Jaya thakyo re. Nga hiyo re. Tiso xeke jio na ninja kal jia.
0: Ninja kal jima re. Ngi ma za tro duma na zi xe guna. Ninja nyeshe kada so re.
2: shankha chegi nongla chunga yaw rogo da tatsuo ku rong payo ge rinni di ya junzin zo teni ngo ko ku ta teni tsoma tino ya diro zo teni reban cha tunki ke reban cha cha ma to ke payo ge mangchoo ku zho dong nyanyi di nga zo ke cha chong ke di zho ji zui ye ya ji ana lhasa ni pachi chi zo ke ni zhi kong nongla
1: zhuwa
2: tere ni ji zui di sa dren siya ji yora
1: tatsuo
2: ke lamda long junzin da ke koni ma xie di nga su tege tanda la li kali mongpo je teni mangro Tronaga, Nishita Sonsas, do Dina Trotin, Nia, Yareba, Yia, Tenanga Soga, Sison Mombuji, Totin, Rosom Mombuton, the so in a Tonfa Regan only in Gangan Regal, Kacha, Dondan Candi, or the Sea Jotan Candi, Say Zotan Candi, Hakutan Candi, Detroit, Chichu Candi, or Zon, Jetang, not so Renisha, I don't catch him with
1: you.
2: Tarare Zon to Tron, the Sojin, and not so Nimachi and Soak, Tony Koranda, Gitiano. Tombo Trodin Tansiachi, Sachan Tosachi, Bakodezo, Dini Trogor Pausiachi, Koji Champo, Sampo, Dini Yamba Pakon, number Yudin Yasikan, Jaya, Trojedon, Tensa Tiji, Dini Chundan, the Suruji Siaji, Trojedon, Dini Tatsumaya Yankun, Trodon Husiaji, Geta Jinter, Dini Toyma Tagahu, Jiho, Mahopan, Yan Yan Don Husiaji, Geta Jedon. Trochi donga,
1: then
2: in Yamachil Patronsa Yan to the Kutro, and under the Sachaso Nolati Udino.
1: Then
2: Sango Tosoma, the Rojiazo, then Tinrago Romo Gapa, Zuchinda Jacosoma, that Godos, Doa Godos, the Sugan number Tony, Naso Kalimo Bojan, and Likachi, the Richie Lever, Tingazo, that and then dinner, Naso Zong Rinichi Nolaya, coming to the Sushidan Kota, your marriage, Naso City Tundinjin, Naso Shan, the Chanka Yakosoma Tissi, the Jerji, Montreal Rinichin. Dan dona rini pusan soban da ji tindi ki ko reba ki chani zo lu ki tang ta ki chani ji ki do rogo zo ki chani zo nga da di nyam ki chani ma ji tindi ki do rogo tindi ki rin do la
1: zhe la
3: Teninka limon de rini nci na Tinki oto reba la junga ki wi gin lozo nyema la ta Marasun la rabi chaju kinyu mi bi gin lozo kyu di ni da nyang do Tinki auto repico lingi yupi, Chiji Muntu de Lin Tisimber, Gasuhio.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기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히 텐디 레첸키 낭튜엔소니 콜라시피 로조게급키 도업쇼 직지 용치 보세링염레키 럼부사부 되고 시베 고스타 락당제티 보세르체므염레키 뷔체 도웨 피겔라 꾸디 동신 유베코 콜라시피 미터브진히 통뉴 레츠튜게 제시 통무티 장게토 캡차 제베코 중크 락제타 마조키 유럽 유샤키 벤조르초큐라 꾸뉴 사바넴피코 중국타 이집키 무유줍 냠레라 요세 춤제 토비아 고르소히 샴라 텐디 리젠키 낭튠 십트남 세로나 예차 계급키 주지시 진핑 된슈타 갸가토 보스르 계급키 구지피 젠솜 텐쪽게 발죽발피피 타딘키 섬진히 롱아젠키 자르쿠 쥐용피에 구조로 퀄리티피 피케 계급러 족피에 친지키 자주 계진식인피에 버즈르 침피 냠레키 뷰투 피케러 니지타 퀄리티피 로조 냠지가 랑토 랑베지파 구디동교 탑주키 튜닌 대유시 딜리사바르 쇼페 두윤 초중이 수습식양 머신페 두수나 조시시 진핑 최고카 추점러 쇼부타 버스르기 급기 구치부타 냠토 피해계기 주진링신 냠레기 리우사르프 냠토 차르구나 유라 갸가르기 종리 모디타 제뮤 딩섬낭티 중국타 갸가르기 저외 카초 딩키나 유프시 계급 지난키 랭초키 제투 토쿠르체 유진 버스 계급키 공백키 주실미토 무유주 냠레타 구디타 총마 링로타쿄 퀄리티피 주용 투장토도화 퀄리티피 정진키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잖아 다 뻗던 그지때 같이 해 버릴 거.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 그래.
0: 대죄 말이. 빠나 뇨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1: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레고
2: 로전 초보 전무여다 千南家 达达尼新比林前天呢, 北中龙清宁清理空, 康杰龙清家西比兰一起比林前天时, 阿吉山准银, 七七,对头的安全林前年班, 格斯学, 下了门天安全林前年入。
3: 西比综艺
4: 西比综艺
2: 로청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진가 마히 초드토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누가 기리네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배역이 누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누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Bejong Longchi Nginchen Le Kong Kamke Lhopchi Le Chen
1: Bejong Longchi Nginchen Le Kong Kamke Lhopchi Le Chen
2: Jachiwi Senghe Namba Ngana Bejong Longchi Nginchen Le Kong Kamke Longchen Je Senda Chichi Le Chen Ke Gengen Lozang Nima Yin Tini ta lontuin goma ga nang la Tini ngangzu ta la ten ji kapsi la Yang ji ngaru ga namba manda wi go ni Ani maa che di su la maa yewan ji yun bi kapsi la Ani la ten ji che di ta Tini udeng ga chees Ya aiken ji udeng ga chees na nda Yame na mebi ngaru uyi jen jen ji chees Wa di kongsi Ani ndilun da tong Di kor ji xie yore Tini din chan la Ani ngangzu ta Ani jinju la tibi che yewan jenga na na Tini uden jen na yi Deli ta zu di ta Zawa rang na tibi ki tini Ndreda ku korka Zachi di la ma ngan zu Ta deshi ni nindra hija pa tindra jiri Tini la ta Gongo hondi nginju la Ngan zu san yi xia jiga ta chua Tabde tindra sen kaya pari Tini la tomara chua di sen ji korla Ma ani sahin do di ji Xi ji bian yin Ani chua tangbo di gangri se ba yin na Tini shidanga nganzu ta peke yuwa gana na Yangji ngaru ga namba mandrawi goni iya na Ani tila rikatsi gana na ndagari esi ya tiri Rikatsi gana na ndagari esi ya tiri Ta tila ani ringan rabu ji gara kuyo re Ani tangbo te ta changwi ngaru jen Rawa changwi ngaru ayi jen jen jen Tini kupi ngaru uyi jen jen Mebi ngaru uyi jen jen Dringwi ngaru ayi jen jen Tebi ngaru uyi jen jen se ni A, E, U, E, O, Sini. Ndenjiga ta, yangji ngaru namba mandrawa nga gano no ni ndagiyo re, Sini. Wata te songi re. Ta te, ta de mandra jiri, tambo diri. Tene nyingba de kaare isa na, ta nganzo, ane, sajiba gano tebi ki che te so te, yangji ngaru go namba mandrawa go ni. Ani ye na, ta kondi heba na yin, ane, chama da, kuba da, meba da, dringwa da, teba te, ane, nga gano na tene, ndari isi. Tendriji ndawa te yang ani nguisi loko te shodong zonrabo shi ni sunghen di siris ani nyingba di chirizan te la kong tu sa kang yore se ya tere ta te ngan su nondi goma gano no hi yore zai cha ni ani che te so te ta ntendriji yang ji ngaro ke nama mandawe go ni ma ya she yun ti su la ntendriji nga gano na tore se ni ndala thoma ke shodong zonrabo shi ni ani pa kasabu ko toni ma ani nzenghen rabo te ani njangen sasha penda da kanga jansin chore ane sapen choki dai kenji kibi kajen se ya ta yung tiga nao la ta ngisi chere se dili ta ane cikche te so te ta ndanje ke yangji ngaro naba manda nga nao la ane kongpa dweni ane maten ba tenje jire ta te yang ane sapen rang garo se goro kupo sate rangi se na mandu ane kong teka te ne ane yin kanu masun ba tenje ji kong tu sa zao nye me ba tenje ji kong rik ta tojung ugo ne Ani maa sunga ba tenri eri saba yina, tenri maari ndala ani kong yoba re se gyori. Ani kong de kaari saba yina, ani lobyan tenma samota chogun zebi, ani zawa sanjiba wata de chag yori. Ta sanjiba gano na nga su kong yori. Ko cikri de su maa, ani xie yung di sili, cikri de su maa nginzun rabu ji xie yung bi kasi la, ani yang jing nga ru naba mada ku toni kong de sunga ba tenri ji. Pe na nga su ndi, odeng che tabu lan suya ba yina, Ani dambu ni la dambu, senga je la jatang je, damba ni la damba je, lama na la jaja ba teta, u zhir nzhevi sa se ni, u zhir se ni, ni yang u dang, zhir wa. Tini, tenri gu goni ma sung pari. Tini dili ta ndetan dekhi xa kongri ge ta, senji ba za gu nong la, ta chen mambu je kasi la, ta tenri gu yang je nga ru ge namba mura gu ni ko sung yori. Tini dili nda chiri se ni ta, sabeng gu kong tuksa, nda wo te reis. Tini dili nda kumi lumen rabu je cha ma reis ya teri. Aya tini chua sima da chiri se dili ta, Odenji ma nai da ma hiyo yunbi kasila, ta cawa gano na chiri zini. Dambu ni la dambu da, senga chi la cha dangja, damba ni la damba di, lama na la cha jirwa si yanka. Oya tini, cikang ndu yubu ti, ani reda ku ta, jajur riga, yana tenjur jina yadi xeba ri si ya tiri. Tenjur ta di kasila ngansu hakuwa tiri. Dambu ni la dambu da, senga chi la cha dangja, damba ni la damba di, lama na la cha jirwa si ya. Ndika katu ku godin rabu di shi yaba yina, Zayi chani, ani chi jitani dhajur dhiri, nalso chi ki totang xiosu dhiri dhengi yori. Ani di xiusla yang, 아니 그 제작 최대 공인 좀 봐요. 차디들이. 뒤들은 제작 그 공인 좀 봤다. 뒤 토단자스 님도 아니 렌지도 전이 그 주지들 아손 야바 근데 그 지치 차디들이스. 마도는 더다 대조대 마레스. 근데 자이찬이 아니 자조대 차대바래. 와 자조대 차대바래. 다 대체들이 공 아니 로티지 아니 나한테는 제일 그 좋아하기 거라. 사히다 대치 봐. 왔다 던지 차대요리.
3: 다다 지지어 심바디는 베이징 농촌 인천 리콘 캄키 섬다 로티 레진시 샬라먼티 안츠 레진시저 가스혀
2: 다드니 단디 찬랑강조 마 다 공고 손진 그 난데도 많더니 에네 마시지 지르잖아 다 어딘지 나이지 가도리 데인들 다 어딘지 나이도 마시 발라 아 아니 돌데 바데 지바시 바 니시 아, 다 너르데 바텔라 진주 이게 쭈볼 어던 토는 데 히샤스야. 와, 다 윤데 저리제들 아니 어딘지 나이가 다 너르데 그 치데지. 아, 드네마 지버케 바텔라 다 난시 그 저리제들 아니 안 제다 해 바다. 아, 아니 셰다 해 바스. 아, 다 윤라 나이 주반 제다 다 나이스 마 셰다 오히 바티니리. 다 대고 놀아. 아, 윤 크롱 그 다마 아, 땡런 거 왔다 다 야바이나 담보데다 나이 주반 제다 데 땡여시. 아, 더 담보니나 담보 텐세니. 아, 아니 아 성가자라 자다제 더마니나 더마다 하마나나 자저와 대다 의저런 저비 사세야 그 어 증득 어 아니 다 어딘지 나이 고 대대 다 대소대 저잖아 나서 어 드니 아 손튼 고마가 나오나 아 다마 다 대신이 찍더라 만저 희지 손선 받던 데지리 손선 받던 데지리 대인들 다 너가 카툴라 아 다 나서 어 저자가 가슬라 아 도스지 야 냠조기 사지 처리 있으리라 아 단 저자가 자 코는 거 나오나 치건 아마데 예그 자이찬이 저자가 치 니좀바 땅 냠들러 저자가 치겠다 자이조스잖아 모두 토탕 거셔도 대대요 제대 왜자다 시질 대다 어저는 제비 사세야 그 치건 너가 아니 내가 찍 안서 접행게 누세디라 아 아니 저자가 땡조 조절 때 혀도 뒤비치지 땡바레 어떤 쟁겨요 전전 처리세들 간들라 대다 어전 제위사세 제위사세 안디그 아니 공디 히비그 그저저 어더니 다 휴대 레이생게지 여기 덤비그 다 챙아야로와 오다 대소 때 대강조와나 대강대 말로 요그레이세 바이나 제위사세 오다 네그댕겨 다 간데세들 제위사세 안디라 아쳇당칼은 안조 소드 벤첸그 아 아니 저지 못 튕진이가 나라 땡당 땡바 옌라다 옌라진소 민뎀핀선 제와주비그 다 땡진선 고리데송여 땡들 다 도도히 야바이는 제위사세 근데 서대벤지 그 희바나기 시바이나 땡당 땡바 야나 옌라다 옌라진 소세 안데게 놀었다 아 제단 제비근 자세는다 아 드니 뭐 다치근 자세한다 아 빼다 빼지근 자세 다 가서 마보여로 와대서 그 드니 너나 대다 대다 버기다 민다 땡핀선 밥게 제와주비그 땡땡 바 던지지라셔 그래스 땡들 어 니그노는 제위사히 비근 자와다 던지지 다 킨조짜들은 제 땡적그 아 아니 근상 고진은 너는 마소만 나기시 바이나 아니 랑게 차히다 요제 라소비 제친 남 랑단 제버드바 랑게 임버드비게 땡세니 단 제다네다 자긴 제와테 랑게 차히다 야나 랑게 요제 라소바 그더니 제치 데소테 아니 랑다 아니 제와드바 야나 랑게 임버드바 된적이 저리 된된 바로 요그레스야 된데이들다 너르나 아, 니까지는 레위사 해봐야겠다. 나도 용달 해지기 나이 주면 제자세야 되라. 단 레위사세야 너도 해기나 취니인데 제교단 제치인바 땜바 해그래. 야나 취강희 이강희다 레위그 땜땜바 취강희 이강희다 레위그 땜땜바 땜제그 아니 나의 랑기지 치기는 나도 좀 제자세 비어라. 근데 이바이다 니그 노는 레위사 해봐 너도 해야바이나 땜다 땜바이나 이나다 이나지이나 대만 막 차다 차진이나다 다 도도 간다제 치르지디로 어 던제게 다 민데 가시 빠져 되네 제와 덴비게 덴덴라 요그레스 요 엠바이자 디그노라다 제비사세 어떻게 되냐 되는 제비사세 안 디그 신도 디비 쓸지 내가 덴지 줬잖아 아니 때 바르에서 나는 좀

0: shedak che de jatar dhutsu de nyesna yoris. Tak shula, ta shedak che kurang da nizung yori. Chandraya se dila, tenyan lana jeba jara zane shedak che de jatar dhagre se dila, tenyan lana sa, ta tenyan se dila gong kye bikin jatak che, ge je je e ye, deng arwa. Ta tesol la, o, jinju ke jeba sa jarna, ani shedak che dhagre se. Then she dug a tree, kitty, chibi, he bate, jetter drills, and a jetter tree, the so good gisela, reregged, or jinjuki chibati, sajabitoni, and a jabba. Then you know, Jabberjaki, big chikoranga, a tsunigu, any nanded of Shibaina, Zaichani, she dug to disagree. That did you shula, only want to rashuk, or that she dug to Cassio Patta, Nisangroa, or Daniel Lanus, and the meeting yet a shooting Ayo Patella, Jabajan with his own kitty, chibi, yees, and ओ निदे जे द छुते जिक द डोंबिगता ओ शेडाग छे ngayo batya nu shusul ngas gotog yore den dil ओ tsigang ama tog shedag che jetar jetsul de ngis ne bada shus shedag che ngizung yore is ta sheba por hibra sha se ag tsika shma te ge gan den yore sna tsika shma tog shedag che den ki che ji kor mi sa na mu de tani de ngis mi de ta ji shula che re se dil ane a shedag che den ju jo se de hyen de dibi sanji on dor den gitsin ji ta den yore is And there's a Sheba Bor Shibrasia, that Sheba Bor Hibasias and Digge, or Gondiki be Kijiji, lots of a teso te, learning also she big das and a mudish das, or Kosheba Bos and Mint Andua. Take sure carriage is a theatre of a ching about teso, take energy to Joro said, oh, a shower can he? Gurney Sheba would maybe get tender yogur is, Sheba Bor Hibasias. Look, shut the dubigoni, attend you just the answer, then you is. Then the little Tandigas and Negatures and Sheba Bor Hibasias and Delangas of the Indian is ओ की लास ओब के चिंग अब के शावा गांची के शेपा बोतने भी के ता देना योगे ऐसे ने ओ अने घर से गुरु को देंजी जैसे त्यान देखते हैं योरेस ता वहीं जा कंदला कोंगन जेठा के कदम चिकवा चिचाने जेठा का ले यं जीविसा से यं दिगे शुद्ध दुबी के चुजी यं दोतें के चुजी अने जेठा के देंजी जैसे त्यान रो आ वहीं जा को जेठा के देंजी जैसे नासी सोसो सोसो ते ओ अने छेपा कने हिटा के यवा ते को त्यान मारे तीन दिल दी का शेठा जी का से ले यं Sheba por Hibashas and Hit Dubits get in Yabar Mato, not Nancy get in Juba Soso got a Hitak Yavatesote, and dig the Maris. Then they buy in the honey, she jet, Sanjo Pagan, Jebata, Yandre, or the Hazaga Mabuero, that is so good nanny, and eh, Arane Pig, Anjan Bagocorum, a she jet, that is like a chineta, ane, that is your consort de solata, Hindu Nente, she ni, ane, that Dejaina and da. Ta gandu ki jiga shida kata, tenju yosu tela ta nansi ji yewa, ane chara mambu ji kora naba nasu ji ta, shini ngansu ta njegi yorwa. Ta teso te, ngansu di woni, ane rima yendo, ane ma shiji yin.
1: Tata chi chi simba tena, kanki sonda lo chi lin chi ji. Yala muntu ngansu lin chi sinjir gansu hiyo.
0: Tene tandi kasala hechichi chiri sena ta, ta sheda ya kandala, sheda ka tre nisun nizun yo pare. Ta nisun sena mundu, kanta cha, kondi tre jisu tela teni, ini ko sheda ka tre desu, ten yo pare. Zede wencha ta sheda ya jajur sena mundu, tre jo tortang yasu jo korte, ani njeda li koro losu, yana kakachi ten yo pareis. Zasi rangu nuna. Jeda le losu koro sheda le chiri zina jayi yosu chi kakashi ne tenyo maris. Tete kanda jiri seba yena, te kondo hima tabi ega ta jeda ke totang yosu yoro wa. Ngar sundi yungkurungu nona ta tambo nina tambo ta senga jila jada jila dama nila dama jila hama nila jajira wa siya yoro wa deri. Tiyin dila hima tabi ega ta jeda jika jita totang yosu tetang sheda ji ane chechi totang yosu tenyi da ta ko chikwa chani yosu. Tende chaba tela tenyi ane sheda ji kasala ane losu le. Totan Jessici, Matebari, Dadajikas of Tanga Tigika, Chopersine, taken Tubership at Tanjir. The shaky be Jensen the Kandiji is a vaina, Jedaina and a Shedaina, a count that a shindred your training book day. Check around your tumble, the Suk Chanity byina. Santa, you mates and your chevari motto. Ye, treasured any me in Ianda, treasured any young in Ianda, there's so much chickachion chariot. Taku, Shedaji Casalata, Music Church and Tenil and Chibajerseni, only Santa Rita, go Habuzon Rabiopamato, Zai Chani, Chigitrisic Tonikin, Hatangata, Nabu. Then the Yuba Tela Teni, only Zasan Bagnon in Ianda, that D. Gij, and Jesic Kandagan in Ian, Shendani the Hue Picasala, Odin Senita, 어디에서니 텐데이들 따때 자유조 때 가서 쓰지 이자룡 바이나 간데지레세리로 어 자치 그런 거나 담보니나 담보 튼 승아지나 짜다 열 담아니나 담바때 하마나나 자제르와 대다 의저르스 왔다 때치레세 되나 제다도 싫으니까 찍바래 왜 강아의 지슬을 그 제다 가슬아 게 다바 사기 지슬을 제다이나 쯔 제다이나 찌 담아니나 담바때세 되는 제다 기슬 아이 지슬을 어 제다 기슬 아이 지슬을 위 다음 하마나나 세들 다 나마라라 대소기 지슬 언제다지 가비나 제저와다 시다가이나 지제기 바다 된지 차디로와 대인들 대다 의저르스야 그 직간 주도 시가래 담문이나 담보다 승아지라 자다지 드만이나 드마디 아 하마나나 자저와 세긴 도와 와다 직간 요 이게다 시가서 요와 대인들 시다지 가슬라 대년라는 쩌바 저르스야 안데 야네 야바이나 아니 저르스네다 간소 시다지 아 다이조스데 따따따지 히트거리 다들 간대에서들이 공대에 반나게 진주적 담보 니데 가도 나그지슬 시다지가슬다 각국 것을 기리자 그래서 담보니나 담보 튼세 아니 진주적바 아 드니라 진주적은 너 선바 다 나바 바 쯔바 사 어떤 게 지슬 시다지가슬라 아 아니 가이다 자국 것을 지세야 되자 그래서 성아지라 짜다지 진주적 담바 아단 탐의 지슬 아니 시다기 갑슬라 아기고스기 위 대자그리스 다 휴대원도 담바이나 지금 강바 카고위 그 기바 요비 체라 아니 야구 요스기 이진 지쳐 어 타 대바시니 야구 요스기 대자그리스 도마니나 도마디스 하마나나 자자세들 아니 진주적으로 하마 나마라라 되기기 지슬라 아니 시다게 체제위 갑슬라 아니 자자로와세니 가야다 자기구주 가야다 자르다간 의자위티슬 자기구주리 대년나는 쩌바 자위티슬 아니 사르와 가야다 자기구주 지자그리스 아래 대인들 어 따데스기나 강아이 지슬기 다바사기 지슬 지 아이 지슬 위 야나 이 아니 나마라라기 지슬 지 여기 봤더니 지 차디어 어데지 깜달라 아다 자와 롱고 노나다 시다던 제다니지 오친 인선당 아 아니 그 토탕 줬으세나 뭐도 자이 줬을 당 아니 되니도 지르잖아다 그 시당 간이나 렌지도 때 봐다 어야 신데 소소지 딱고 미 다니 여러 대다 대주 줬을 때니도 아니 그렇지 지들 다 대주 줬을 때 그게 지바는 거 말고 너 대게 쓰지다 렌지도 아니 때 봤던 데지 그 차대 봤던 데지 더네 다 아 자와 디지 아니 잡아 거라 왔다 양진 집에 도지 초기 아 다 리히 젠비 왕보고 나네 아 다 때라 천지 진대 요리서 봐이나 알리히 제왕고 놓는다 진짜 진짜 요르서 바이나 그저 저거 영아보 나의 주반 제다데 대남 산다 지행한 나의 선바 시다데 요틀 남아 라라치 다바 사주 강하고 아단 탐에 어단 여세니 다 측근 딩거 아 다 공거 아 선지 봐 자와가 아 이용 되라더니 마 제반 제받던 예지리 다 되게 놓은 가슬라 아 안손 들었다 가르세 그러고 마 고아나 보니는 나타 천지리 있어요. 그 주제 영화는 나의 주만 제다 대세한데 이게 자유 차니 어다 제다 그 친구 뭐 대 인자 맛이 대나 산다 지행하는 나의 선바 시다 대세한데 이게 시다 그 친구 뭐 대 인자 맛이 요즘 남아 알아라 지 라수 바가 지금 선다 그 자유 차니 시다 단 제다 인주 자유 요출 아 시다 단 제다 인주 자유 요출 때 아 아니 아 지지도 신이 맞대 맞대 내지 아 지지도 대 말이 다 되라 담보 그저 영업은 나이 좀 안 되다 됐으니라 어 그당 저당 저의 어 등아보대 아 다 자위 차니 자거는 다 니스된 바 예당 휴를된 바 지여와 아 됐어 돈바 예바이나 나여와 되는데 어 다 그저 영업은 아 나이 좀 안 되다 됐스 어 다 나이 그 너니 나이 죽바 되리스 대나 산다 지행하는 나이 선바 시다 되잖아 다 대넘 세야 되잖아 공도 희비 그 라수백 아 되니 인제다 그 친구하고 대를 고기 봐 다 걸어서 봐 인제다 친구하고 대난라 아 산다 쟁하는 세들이다 산다 산다 쟁들이다 사인 타땡 타땡 세들이 진주로 와 되니 산다 쟁 세들이다 진주 사 어 진주 사 더 여르위 여르위 아니 최 창조 그랬어 아니 기지지위 어선 뜻 그랬어 어 되니들 어 걸어서 봐라 아니 진주 사제위 기지지위 이시 접었던 거 보대 에 아니 나이고한다 다 야바이나 아다 나이거는 스마 오다 시다스야 되리 있어요. 제다들이 Then the ginger take a bit of yaman in by yanza, and a rarang ginger gang gisle. Oh, chatter jutsel. Yana ginger so gisle chatter jutan rabote, and a candidate is a vaina. Ah, jutsel said the dairy. Nikaji jutsed, danger jutsed the marri, die jutsed the air. That jutsed the candidate is a dealer, or just a namarala juice a dealer. Ginger namarala, take a gisle, and a church agrees, and don't you dare it. 그런 제작 토란저서도 그런 게 대신도 아 되게 이지스는 제작이 체이나 제작을 했어요. 근데 휴는 가서 광고 그랬어요. 어 제작이 제작이 위치나 어 진주 남아라라기 지서 가야다 자꾸 그 저서기 지디 제작을 했어요. 내가 좀 휴를 쓰고 어떻게 그래. 어 왜? 근데 저서 남아라라 지었어요. 근데 그 니텐라 안 제작이 제기 줬어 내가 봐다 휴대라 제작이 제기 줬어 근데 했다 내가 지지. 근데 다바 사주 강아 그 희비 다바 사주야 니까서라 진주 답다 진주 바다 진주 사 더스기 지서라 아니 저자 그래서 단다 조체 자유 창시에 잡아야나 다 내다가 저 도당 셨으나 보더린도 와 니들 내다가 체이나 가야다 자 그 저자 그래서 다 되지 휴로 광고 그 바라잖아 가데 다바 사기 지스레 셔다가 체지 자기나 셔다가 체 강토 그래서 니는 아니 저때라 사다진이 지 어 다바 사기스 되자 그래서 야래 니들 너가 니스나 어 아니 내다가 체 도당 때때 요래 아니 휴스레 저러잖아 아니 셔다가 체 와 도당 셨어 대한 거죠 어 대한 잡았던 내 지 자리 요래 근데 아단 탐이 어단 여기 비가슬라 진주 아단 요나 탐이 세디르다 진주 아타데 니스 메바로와 근데 진주 아단 야나 탐이 전제 강게 가스이나 제다 그 체디 강게 그래세디르 아단 탐이 어단 여세디르 아기고 어단 약고 여 되니 가로지자 그래세게 아단 탐이 그 가스는 제다이나 어단 여제기나 원나 제다데 그 체이나 강제기 바래에서나 아니 위단 이 어딘지 그래서 어단 여기 지슬라 소소기 지슬라 산다데 잡아이나 위이로와 대인 바 연장다 지왕그 친들이 아니 시다단 제단인지 체제 인자다 아니 다이 조스데 바 소소 사보시는 바 신이 되어래 되네 자 니그 찬이 선집바가 자와가 놓는 그 휴대인에서 지그다 체 제다 가슬라 여단 시다 가슬라 이이로와 대인인데 아니 지왕그 가슬라 다 체리세딜 고 휴대인 존나 보시니 야마게바 의슬 어 아니 땡야바리 니데시요리 거저저 어영아 보고 세니 고기스 어 땡요리 땡내 바인 자라 아니 자와던 더르용 바이나 아 아니 아 제만데 치르지는 아니 고 지기 땡당게 치니 카스르 보디야 고디 보다 아 드니 일라 군선라비게 땡데게 다 미세게 치지 데바 땡데 지자리 총근 제비게 단중근 데바 간에서 메모고 노나 아니 시다던 제다니 저 모던 치버 아니 소소라고로 사지지 아 빼지다 지대께니 아니 맞소요 바래 된대인들다 대소지 걸었다 오던 간소 신대 그 나인인지 대주 조수 가슬라고 아 아니 마 히타군 히비 가슬라 아 아니 마 아 내소 그 거때 저더니 아 아니 히지 된지 다 된대인들다 드리 간소다 대세기 잼비 아 솔직하다 니 이거 산데 엔데 나리 야지 대인들다 드린 그 간소 손텐데 답을 좀 봐이나 손텐데 답을 좀 봐이나 자의 찬인 간소다 강히 바래 있어 아, 드니, 아, 자와 선주박은 노나, 아, 자와 선주박은 노나, 아, 아니, 시자지 꼴대, 아, 아니, 천대땡여 봐. 아, 대년라는 쥐바지를 시바보로 히바라샤스니, 오다, 지금 닌게, 어, 시자지 꼴대, 천대지 땡여 봐. 어, 디꼴은 간소마, 아, 지다 대치기 바래. 아니, 대단, 절대, 아, 아니, 간소, 아, 양지집이 도지촉은 제비, 리기 쥐엔비 왕복은 노나. 아, 아니, 공그 다 선주박은 자와 대라, 아, 공리그만 잡아대다, 간대진 제여 봐. 아, 이제 봐도 간데 진제요 봐. 어, 다 대소 대처를 지는 거 좀 너 대신이 근데 네가 너 해요 봐. 근데 이제 어, 대인들다. 대리 어, 다 대세기 준비 아, 드니 참배나 야지. 아니, 너도 지마고 너는 아니, 가서 멘트데. 아, 아니, 아, 다 제자다 시대니 이제 드니 아, 다이조스. 어, 다 드니 이제 아니, 대지조스 대소 걸었다. 마히다시니 아니, 마 사케시진. 어, 드니 드니 참나 야지. 정말 다시 될래.
1: 린진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수 나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Don Mario comme la TD B que tu coupable de mon nom sur le chemin de mode de pas pas le du mode d'aga sur le helda à dire que quand j'ai mandé la habache pour que tu ma dire que quand j'ai mandé du mon série de d'aga sur le vite sous de ça j'ai mon sort de chez bas de mi tard on que de comme tant jamais le dada de quand j'ai tout dit tu me garde mon mail ça le tu que moi je le le dit par la chez pour moi tu la mais comme ni madou la mais toi c'est terre au cadre reste pas du mais de qui terre au cadre nam que toi hier dormais le tu une dolo d'autre un dago Tarani ki samno tenda kone di dibi ki kap terila ta nyema du ki par kap do jut nuvu kun daga hyonu do jut nam le perli ki khyop meda nyinzik salin zu li ki derma meda nyema ta kh dongola karson karmela chod tun daga hyonu me da ta bala tu sonda ta nuvu daga hyonu ki samno kor bi ki kap ter tamshu mi ki tundu la ni tamshu tsu sa medi geva medi sa sha la ni geva do sa medi la lo tap to du ki mutak nak po du ki pasala ti ni shu geva do sa era ma da sa daga hyonu ki ranji samno kor bi ki kap to khupa dublun kun nak shu daga hyonu do jut 참년접시 토트라라 디디다 다 노목 나가 현도 도주다 야챘로 도주고 쉬노크 냠어도 루스하고 고어도 틀람메다 칼티리기 세메디디 룰라티리기 고메디디다 무골라티디 모 참셴카 라가 로도시다 신디 라가로 루골라티디 돈다 소콜라티디 쯔브레레 신도라티디 모타 다 라니기 쯔브레레 신도 쯔토주 할라로 다도 나가 현도 샤프타 샬로 라스노 쇼델 루발라 쵸보 테타발라시데 이리데 코콘쇼스온데 소르바타데 리줌디 도테기 뉴룩 아티파바도테기 샬로 간동알리 삽스 메디무 단다 가 현이 가쇼쇼로 템발라테 루라테리 구멜 시다라테리 타고 히르시 타칼라테리 세멜 시 콘쇼스온데 스토르 나딩알로트 뮌바르 콘쇼스온데 스토르바타 칼마눈 두둑라 또 라버지 페만 주니레 이라 고든 타가 현디비 기카드 루토로레티 둔다가 현 무게 신도시 못 잡챠

0: 사고 가기 침박하기에 땅 중앙다 야시시체 강기 탈주거리 라다라 뒤처로 닌디기디에 땡토 야바제리기 희공야 유중희바다 이치 시주지 뉴반드바담 규주 습동다 고모 자체로 이와 고뉴 생님 진조 수동와 비다 공파 동조라 준투 고바다 동와 퇴희 코자르 희치 딘비군의 파와 레요다 소공 희용 딘부용와 희효 총된 종료를 파와 고뉴 사비 내휴 니바치로 동와 지희니 야마 방조로 코조 희용 딘보다 파휴 사바다 리비 효소 휴대바 시여바지 空端比如说千把几节现在最近年人女在回来公的动物也下学主义人这么一点比如人女亲戚空端现在切入动画党人女亲戚切一马拉推过长途动画所入多年下月扩展了下坠特别下就所有女体年人女亲戚地域模拉盲出了空端推就了公的动局把事
1: 诺西比所参拜的一年段年着的托新年根据比达公布的动作国际拉达的绝月日办的一点一路年冬送出了那个这一档主阿勇所主力罗多七只孙子今年当着五月根据了七次家家国主移民新把下脚当新队今年看跟送扩着公主当这推特把下脚等了新年八届动作的场别帮了某位新年根据马拉现在准推把下脚了这段动作把事 中国党一些下路南的几年人民族跟年岁别就学姐南京人员卡级一些最近年代了人人家多就当跟着人民族一大个别在最近年轻年纪年把的关心南宁多年纪把的一些下路南的几年家给最近从马兰人从农学就引进年轻人人的准把的人员规则数据里段个人的比过年不用把事
0: 一路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多年 부장 바함지 해제 주기니 토네시 야프사 토마스 중재도 예스르지 윤튜엔 바도로 히비진지에 파르슨틴지에 로마츠 둔주도니 마이로소 당니 히타트와라 주여지 힌가 아리 신진 텔람피 아리두 투 해제 주기니 엔젤람 니교토 중이바니 이란 예맹하라 준퇴 강조 요토 주여와 희주 유제당 준퇴 요토리 희비 뇌바나 카타구도도 주여지 아리 이란 제산소 대라 둔킨제 난조른지 유제 주여장 이란 예대티 네게 네강양 제메바지 히로니 돈이 로류 양용주 배종진지 흥고 토빈제 고당 흥고 토비에 흥진당 부토비 희고 총칭 배종 흥진도 바와당 양용 산의 가기배 용진지 사용의지 태동 대여바지 미나기 로준 로라 템보릉의 바당 레친 폰조로 도바 포상 대보장바 두레사비 마슬 히지바지는 다등지 히그 주둔 조이바당 히그 토 치둔 흔친지바당 배장위 루저 히바소히니 양용주배 용진지 흘러마라 유렘지인당 뇨로남비 삼류 호소 제여바지 로가 중지지 존니 총공 망지지 난장이 빙원니 코다 휴페 마테 징뉴 장진 지지마라 다 희런 최다 코조 희바주 다다 징뉴 소소단 징뉴 민주 카니 유디기 듄은 루치담 네토 민주 토라니 되데 장진 지지 편제 종체대에 망토추 롱회 토요바당 대단 주총 장진 지지 로가 종지지 민주 트리니 예유 림프르 용주라 튠진 예바지 다디 차라 로가 종체로 모모 메간게 에이 네토단 에이 네다 에이 로바르 소지에 마라 효요니 베규 시바지 세나바 팅디 뉴스르 상조 쉬어차라
2: 난사 골이 찬지자라 사커티지라 루틴주
3: 이이 람도라 사든바 까나티지아 로토조
2: 베젤라토
3: 베젤로 튜린치
4: 신기나 바초 콘캄자 다다네 베조 롱트니 트레 콘 칸키 롱트니 부제 로토쇼지 투리 샴라 부랑 조조 미츠카 나베카치 힘조소의 좀레 나위 부제 로토라 예존니 부메타 르 다와 제피 다피타 자카치 조코 노토 노도 체쇼리 로사시랑니
5: 是。丁克为丁正上一听罢，就该春天起年末阳光温州升级前，家在工人面目怕的听完，这个啷个我才经历，让地无托，丁七些丢西当是该问，张恩恩珍惜。别拿电器钢，让就是门体电的来给他多能写的，挑选当也选没用写吧，电位家吧，跟着你打把记下去。这个路给我才经历，这个路给我才一百了你妈呢，这就是周给我才经历，对你这年子看个。等你呢，这个啷个我才经历，让第五套做能的，别的几把股通过出行个。等你电器些，电这个才把那人民群众着急到，别拿电器钢。对个对说大大开头性个，让就是门对对的那个到那些的，就像他也想没话写吧。对面家把观众大把记下个字，那你呢？他做起啥？心里过来写心过呀？他就像伊那里，也像伊那里。对看心莫知道，观众的那个真正素质都是从哪伊那的这个来子看个。等你这个路给我才经历，这句路给我才一百了，你妈哪种？你哪就开心个？这句什么路给我才演的？对人才两种，对说起来平个。
4: 等你这句路突然打给我才念念，你妈不用钱人家。大大做，人的钱就到你手里，钱就到别人帮到路。钱年到，那么有钱我才演的，都帮不上跟谁。但不是吧？帮到你，帮忙我嘛吧？是干活。马个他家比罗马钱多，你。门后呢？对门就把他工作点差瓦些个。对不上，如果啥个的，我说警察多年下去，我个路，身旁下的那不多年谁去？下种的多，还钱的多。你不上厂说多长能好？如果就把他搞到呢，也难下路。铺路准备钱年就一起拉米。他陪着等把气，就找他来打给我前一年你们保密签证，就是你签的保密签证，就我对陪着结巴给他打的，他打做不了。今年让的气就找你气的气就找不得，我们到底给啥路去的？今年门后呢，对门就不得工作的，差不多一下个月子，他行不了，整个提给谁的？
5: 是。
4: 今年落不了钱从呢，对不上落不上个的，我说讲啥多年下去，我个路。身旁下的那不的你是叫啥种的多，还钱的多？今年铺路准备拆迁了，钱从呢，今年去一起拉没在的。
5: 谢了当的，今晚没去龙松看些几位，有些七龙七八忙，现在才九年，交际不的，他把地学干嘛的学人，老几多扎起了龙车有了多，这年今年他把生计这么多破开着，下里参事龙镇又为扎起爸爸当七龙七，但没得破不当，扎进就就给他确定装备，小点的土色贵宾我再看个，谢了别的几班的农民呢，没去龙松去看些几位，有些人拿了七龙七八忙再看个。现在这九年交际不了，老板地学干嘛学的？老舅的扎起农村有了多这款个，对那大你妈把计划记得给弄了一拿了。老舅里那的扎起农村有了多这农，没啥个正规就行个。
4: 等你他大娃日日了，这用的时间都给爸爸给伺候着了。等你陪着这帮子了抢走呢，爸爸得七八双，我几脚九年九笔九啊九对九几九个，你是这你是我你是对你是几这就够了，样子都。
5: 是是是。公里那个你个别的几百个担心到底学才过，想不啦？敌人个这个车就过了，我真到底学呢？
4: 敌人他敌人个这个车就学呢？敌人呢不没得留到我这边去吧？我接到这边去就着日子了吧？干嘛啥？中途去了，出去到了，叫我唱吧。碰到黑的还真的多，敌人那个呢？你已经能过去，我都去做脚单，去了去做我把你来的是正常开了。上你不要去找，日破不？中途没了，那你不要去等，日爬山，中途啥你？一年不要吃鸡，日本吧，用出三年，他的不叫老头学菜了。

0: Lula Dewa Tang, Semla Ganang Shuna, Deshi Yin. Deshi Toparndena, Detang La Zungu.
1: Detang Guna, Seishui Jibang Lang Manoa Sigu. Seishui Jilang Dur Mahina, Nga Chui Ling Tsin Sun Tang.
2: Again, Talong Hibatita, Natsu Mutsama Kajun to the Tinikereka.
3: Tade, Mumanjaji Naji, Pug Reneto, Yankin, Taji Toreman Hasumare, Chuse Niabo Lebdeva, Tinriji Mato, Jachimbo Tario Mare, Laval the Jig, Tatasu Hakuni, the Zog, Sama Zondo Zogi, Sama Nemambo, Tinri, Jashap Chimbo Tarma Tori, Taina, the Sokahir Yanji, Junse Yenda Mambo, Kanda, Jachimbo Tario Mare, Tatangazu Pug Sora was along the generation, Jenny Sora was the Tumong Rivajira, Mitsame Pejo Don Choba, Connell Pena Candena. Choba,
4: 真正的都是那是那是可是在咱们的军团的疆土呢都是为了拼图去的咱们的军团的疆土呢做起来六三一个在地上主任团把真正人过过在你北下一边呢当部在你打的亚布的疆域的咱们六部都是洋日清洋日主角在你龙的从口就洋日主角咱们就查军口就了所有的人主真正用在对这里生产的梦就你的六康的汤就
3: 真正的那时候，俺做白家呢，包括说二十八公里去呢，破坏美洲的炸全部做了的，破坏金山这边美洲所送油的过，这点是呢，超级明白，因送油的美洲所就能干全部因的，打到咱龙谷路江的也不是呢，破坏美洲的也不及地汤用，这一个内容，等于说的破坏美洲的那把送油的，别给伢子当，这把牛子龙美娘，但是美洲送的，给现在的超级这样的，等于什么技术呢？的，伢子打你也不做。
4: Samazan Tigmari, Nazo, Luzon Dunsurgo, Tama Chai Chiru Gankuas, Tesu Tama, Tama Rosalan, Nima Nima Rosalan, Daniel Yabose, Tensang, Tigan, Gay, Tigan, Gay, Tigan, Gay,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Tigan,
3: 파테가 되게는 체험으로서는 배제는 니 여부 국교 니 목구멍 니 여부 국교 샘 차발라서 봐 샘근네 샘 이모 받았지 샘 다음 마대발라서 봤던 수 샘칸 내일 편죠 아 되네 아 작자들도 대보 용도도 변 니행도서 대모 온지르고 샘대서 되네 직과도서 세보 온죠 어 로코 양죠 샘칸 대탄 온죠 어 다 대단 대라서 봐 되네 류근 안에 시에나 지 배차에나 아주 최근에도서 최근에 샤넬라서 보지 나고 가게 남준 마소나 샤넬 저러고 지 준복근에 존저 되네 자가근에 존저 다지 연락 최근에 존저 Zolaya bu penji. Te mayin bagi gecay la soba la dinsan rila jidi zorgo. Rila jidi zotan rada. Jingsay di mati pechayin labar da dinsan kaba mambo tando di. Mungchi sama gogo nogyo rogo. Gogo nogyo di jingsay la soba mati yor. Dinsu la pento chenpo yoba. Tene mek duzo serin rojo. Tene kashi yama la.

0: 인도 대기 준전 반대지 문제는 배전다 다다 매직한 당보게다 연장 당보세요라 공은 진압 노부 공은 진압 노부 고마 게 텐제 다다도 고노 급주 권이스 나스노 그래 콘다 되네 아주게 매직한 교환 겐스난 거로리 근데 제 유통 힌트게 대 응매를 내 주자는 추는 근데 다 아주 준전 속요래 진이 되리 니네 게나 넘버 콘 넘버 소나 유통 힌트게 장롱 중고 대답이 지나 공은 진압 노부 고마 콘게 냠레 난 라렌 난 거 요르세 드르시 예소 데 이나야 다자 침부 봐 로마르 페이지 다지 네발라지 메주 톨 페이지 드르 림도 드르 인사도 다나 가즈 라렌 그 주바데 데네 존사네 겐 로드픈소 존사 베메 강게 존사 베메 강게 겐 로드픈소 데네 로마라 콩게다 자농 중국 데네 개왕데 데네 주네 콩다 콘조 제바게 데네 자농 중국 개왕데 데네 주네 라렌데야 냠소나 Tene ndowi kamso maze ma janan la sobal tende penne tende pe yore. Tende yese nga tsu neso dha kodu tene ma lobjong zom rojiri ya dende shiwene miksa ki jondan zinra tende tsu tene nga tsu ma taper tangne. Ta tende rin tata di ta yung lo ta lale nyega ki juen ma cheba ma junze to yore. O tende rin jire dobu.
1: Lasir.
2: Bertang Shilu Sori Yunglu Da Song Tun Dewi Niri Jutap Dang
3: Jong Chua Kanta Di Song Hizi Ni Di Talang Tun No Ni Ling Mur Yue
2: Sengke Namba Tata Che Che Sen Yiba Ne Kam Ki Lung Ting Che Di Talang Tun Hibi Le Ching Dere
3: Che Nambi Di Talang Tun Hibi Kam Ki Lung Ting Sen Jura Gas Hyo
2: Nga Tsui Che Che Lu Sen Nien Che Di Talang Sen Kur She Jin Yue
3: Chichi, ngachilin chila donan si jo majiba nuru.

조남초 향라 라중 뉴치 닌카리 요타 간자 시그민 고르신쇼 게 사용제 비가스 가시시로드 유나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지키기당 대기 발라기리 커당 타진자 되바당 고양사라 조버 되밤 야마니와 바도다 년도 르햄도 주문조와라 르쿠드 예니 되바당 캐기 자르 양사다 타진자 시디 기더다 르니와 소지 닌카 마테 응고 시그 사요제 비가스 캄비나 예나 첸키 체비 워드 예니 고라 송숑 시그 캄비 시로

조남초 향라 사오 랑콘 요사라 미신 튕가 간자시 구민 고신쇼 사오 랑콘 요사라 메효치 도안 좀 못 받아 만나 칸진시 카보유 사오 랑콘 요사 카디가 도단 체디 미바디 메스 받아 메드 람보 따디부 미비 랑콘 요시 니처 중아 유기 받아 사오 랑콘 요사 슈가 딘자치 튕고 강도 유미 희귀 받마시 사오 랑콘 요사 미신 튕가 라니당 타니 휴치 딘자 튕고 니 된디 닌칸 미사라 슈귀 받아 따로 잠무중라 라니 제 랑코 제니 주지 상로 동무중 주가 로게낭 데위 데무중 조남처 공세바디나 사오 랑콘 요사 미신 튕가 간자 시 규민 고시

0: singe zhou na ba gun kan song da da qi ji sing gu su ban de ne bei jiong long qing nian qing li kong kan ke long qing jia nga dang ni ji bi xu lam xi bi le qin she de ling ge le qin nang qing bo dian pie dang zhong zhe jie dan ju ji bi mei qia de xu jin pai yo qian du zhong jie ding qin zong jiong wen xiang li yin bi qing bo dian pie la ne xia lu nin duo ni san lo rang jiong jie ye ren zhong zhe bi ta de che ang dang bi zi ji qin nian tong qing jia na yuan zhong zhe ba xin la
1: 顶个明扎起位扎头明金西江一把谁空来没得设备都拍着宁顿都了那年原始最初通往关闭甘林党白卡比西居西江都穷西比对你老兄了个心杨这江打断经济车家宁寨的雷姐要把谁老金格江老金门扎完你你七里门扎完你家国民洋扎一把党老战争格老李西过那组人族西要把马赛老战天界江 当然比西国别当边缘人不是这样小路人都就够了总一当总西用家介绍我全部顶片级顶进总头个各都切莫了罗金罗马下达个准备日子人都总全部西边要是加倍印送家给力通呢西国年瓦当找了印送当各地当林公队中这所家西国人民边缘了各都军国呢巴林巴当插电巴当进巴基苍马
2: 老金老马下达银币，而在了车顶一边呢，各地写错头，才了签不写签约了。满足即将，您就签不写就不是。光了一万多一点，给你去。当然把西人的那个蒙布这么着也行好呀。
3: 嗯。
2: 但那个蒙布州里头的车里呢，他把车持续存着，跟着行。把车持续呢，
3: 做那做的他。
2: 你个么不是偏都太低，太晓得那容大，容大也没得争个。
3: 他点了点那结棍，大部分是看你黑个个，就是别人那个电线嘛那几点的，介绍个结棍全部等于是别人。
2: 电线中了。
3: 电线中个弄了。移动嘛，装车嘛，担心嘛。你个电线中个日比探险就通钱就有嘞。但多用的电脑的呢。
2: 从马的老大节目里，装车嘛老大节目里，移动嘛老大节目里，给做嘛老大节目里，给做嘛老大节目里，移动嘛老大节目里，给做嘛老大节目里，都突围那这个是别，等你晓得那他都，你可以弄弄东西嘛，这个做嘛老大节目里，但东西那是很高级的，搞滴滴，营业跟东西嘛在一起，价格跟到普通话几个跟东西嘛在一起，拉萨个给，安多个给。
3: 哦，抢到个给，别给客人看的那是，那价格低，应该在全东东这边买的，俺贵这位，老大节目谈钱来，装这么谈钱，装这些，但装的了人们都没要的，见人家说个抢到那些，感觉的定钱个是吧，抢到赚钱，没看过多的跟这些，
2: 嗯，
3: 等人家说老大节目谈钱，把家那讲的都，都是个做个嘛呢，
2: 哦对，
3: 俺的，抽一阵，哦抽一阵，但家来个起去要多个，就在有点个，得跟这些，哦，个价格给装这些，
2: 钱个装，哦。 但是拉丁我做那，但那干的装装嘛的，就可以下面个装木布装嘛有的。哦对哦对。这
3: 个七军装嘛的木布，但是呢，对不对？装的开来了，不算什么装嘛的。
2: 嗯。
3: 这一东家人家那我一弄的，这么着木布也的。嗯。啊，这一东家不一东家加起啥呢？
2: 嗯。
3: 这这一个弄了就开始学商场做呢。哦
2: 对。
3: 啊，等你把给家些来那边那多多的哈。一码的。哦，一码的等等。嗯。要开始学课。 把他砸汤的了，送的了呢？别吃一个呢，亚东个东东都给砸汤的给，我不忙着嘛。哦，是。他第一三趟的加几东西？
2: 嗯。
3: 但我第一个弄的呢，一万么着我们不要的。
2: 嗯。
3: 开始先呢，搞第一的了，再讲呢，红烛下对不？等的。
2: 是是是。
3: 几东西？开始先他砸汤的把这的呢，伢们全部没等的。
2: 嗯，是，着了。
3: 哦，着了，只能拿来。等的有几零？
2: 嗯。
3: 担心人家就搞加几个东西，别几个东西，这个我留意。
2: 嗯。
3: 但担心的弄的呢，搞弟弟，你都这个弄的呢，搞弟弟呢。
2: 我这，
3: 等中这个，俺都就说人家有职业嘛的，搞个的。等俺给出钱，这个把俺的给就说的来了。出钱，这个把弄个弄的，等持续的个，担心为急。我这，等没人听这三段那的，可有时间三段的，这个都能担心为。老板，等俺给伢伢讲的这个有来的，这个的并不是百分之百的，等俺搞的可能着那么出马的，老大节目的，下来了这等的，他满足的，我搞的可能伢家里这呢，听的为呢，穿把他家干么过的过。
2: 但是现在也没谈结果，
3: 川巴干么的做嘛？你都把这个搞定，给定了，你都把约嘛？
2: 哦，是。
3: 我做嘛，老大节目个大浪把就叫的，大浪把他就给拍干净，结果并没是把业务，但对结果的。
2: 통다 빠선데 초마데 나가 세데 주교요 세데 여러고 년달다 주교요 때때 다다양 어그 제데에서 지데에서 산노는 신야라 비도요 고는 저 빠다다 때라 두루제 주 제고트 빼서데 쫀라데기 삐쫀보 펴주 두루인데 다 땡아 빠자 사휴인다고 나이나 땡
0: 시고 최니나라다 시고 최휴선데 저거야 다 존토가다 저라 최휴선데 칼라 즈독 시고 럽진 로마 그냥 저 열이 자시 자난크 그냥 저 열이 데 챵시칸이 나리 리니칸이 나리 초마가 냠서든다 멘트릭 시고 드나저호 제제 시고 편선 초보지 빼야자고
2: 제제 게팅제 존이다 존시용기 토카자자 침보위 데나 존년제 리콘티기 토카자자 침보위뇨요 데나 존베 라소바데서 걸티딩이 덴데슈
0: 오제
2: 고소이나 심바 가보레다호
0: 아제제제
2: 네게 고르 레갈리온 비카사 강아 쳔모데 자오 탈로데 쳔모 단지 고르 리 야몽정모르시 베 차이잖아 예메 단지 종가 단지 두르는다 리카데 리온데 촌촌모데게 게제 부주 크쇼존 카사 그미데 고촌요 존노레 네게 네 쳔팽게 리가도노 고 부주 저체 예마
0: 지
2: 쳔팬 쳔쳔레 데 리가데 제고데 쳔팬 크카니 바주
0: 오리 오리 저 산이 콘덴다조 교친데 게 로시나 촌드로 호 제리데 존시존 존이니나 땡게 쳔 먹게 오리리 띠띠나라 시고 땡이나라 따 효진 야모 테야 이겨다 몬소기나라 바차 야모 여지르레
1: 시핀 샤야나 인핀 코니 장이제 샤야 인비 마소당 강이롱 준진 뿌고니 시핀 샤야라 효진나 치 까카치비 샤와 휴제 정보 딘피지장 레유제 센젤당 쳔짱거 강을 소지 진비 영거장 태뇽 예바제 예나양 콩기 토미 산디 마제바 겐체로라 딘봉이니 라양 휴밍아 제빈 샤야트 장뉴 강여지 휴제바제
0: 데 마제다 제빈 샤야 좀 디나라다 셰르핀리 온종 소소리나다 케펜 존라다 조 생강 칼로나마스다 조반조 칼로 케펜 조 체요마호 텐즈다 셰핀 트레라 강가 된다 체뇽지르디 겐치 다 셰핀 샤와데 트레르다 와사마리 토사마리 땅가 칼리파 텐르지사니 그 산로나 코뇨
2: 된다 산로 뜻에선 코뇨 겐제 체르세나다 nga nyin thu nyekhe lo lika nong liya xiong de te zai ni jo tre men tre ge de ge ka li ta te chim zong la nga nga sin ka nga chim bo yi zi le ko ta tu ro men tu ni ka nga chim bo ri de khim ka te na lika ka sa ka li ndu ko ka che ta te wa le ma da san ni ti di ke sen ro ka nga da te nyo yu te ri ti ta o zong ge tu mi ge san du san do te tu ru ge ho cha te ta te ma tu ni jin zi ge san san tu ro ri ti
0: o ri o ri
2: te na lo ni se la ta te li ka ce ge chim bo ma pe ta ma ri ta zo de che ri se na 你都你可咋在論你可咋你老爸的,聽啊,你可咋都也你都聽到說了的話。對對對。達底南都對的,卡薩卡蘭羅木就巴的,那麼羅為出嘛哦。羅為。聽的剛剛在說的。羅為。你把講的給我講啊,達底是里卡林都是里卡薩卡的這些其他的轉的過卡吉羅,哦,都是個蒙東薩的,都是人的聽。
0: 또는
2: 리가 라헤 밀린다는 이게 존주 조 데카체 자케노 슈타이즈 조체 텐전존
0: 지시
2: 지 로다 치모노 푸테온 디디테니 콜 또는 페데카 트리가도 티타 레바노 온더름 스지조카 데타 섬 먼도 두르레네다
0: 지시
2: 테트론데 티타 디기톤 펜도 치모데 페나 나 타타에나타 란주 조인나다 창도 존제인나다 도소가 다 아르 존데 파리 다 존데 웨제 아르 냐뇨 데 조데 나 소레 치모노 존도 de rong ta hi ze go mon po pe phai la cha on de tu ta hi mon po pe ta le ho rong de mon po de ri wi cha so le nga zu ji ji go pa de ye xia pa de ne be de li de go ji yu ma chong de de so mon po rong de wi de le ta de ge de ne ge ta he de da la ya nyang nyu chen bo da da la chi si si he de na de si si pu ga chen de ji da nyang nyu chen ro ke da ho tu ro ne de an yu tan ji na wo de chi mo tan ji na de ri ge pe tra mo tu sa re de ge de ne nge ge men de ni ning du ne ge za sa lo da la de ding zo we za wi de ne de ne da la da no pu ga de li chi chess and pigi del chess tunguli, genzo de ta, paroba del pento ions, jutsuta, jay mansu, then loche lamata del pento, turuzon heda. Then a gay chando tronche, conjet de suki young, ala yichi chambo yere, jacho chambo yere. Then an tonche chambo, wison, the yella, nigiko, payasho zoli matting, og, la lang tony, the legatic tula, mini sokuturun, shuli.
3: Rigid.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བྱི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himada. Then a turret, then into Nakasa log London Tana. Dava dampa jepasukutan at any chando make into Zitani, Dundreg Turuena, a lojo is a sonny, Peshuvi, so together lojo yabore team. Then da jepasukula did the chando drunchek, marine tundregi, Dundre Arctura, and Rendachemos is petty, Zoncajo Zete. Then a cut did not deno than a shuling. Then it's any Lilandro in the room, Bezan, Yatore Sunny, Nigitin Zoe da Zosi on Zonta Dabu. Then I gave Chando Trunchek, Trunita, then a Chando Truncha Sionki, took out the Jajoguni, and Rona Coca Yapos, then Razzle, then Slojun withdrew into the tea, and Gender Tignota, Aunt Amogi, Zagat Tati, the Raruik. The Ruin and the Montinich Sangon the Jericho, Tayamo Ritis and the Setro Riti. Then Yatza only Yatza on the whole Dachu Zagnola, Raju Jung Aratara, Truncher, Dugnon, Keda Chiku, Gundreba, much Yasigutasi. Dig Truvena, that was the Tatita. Then a chanto Trunjegi, Namini Chandon Adamo, Sandon Rin to Takoki, Nalangaji seat.
1: Subsermana,
0: Subsermana to receive. Yasi get that, that you take knowing again, Tinchella Zit and Tao, Drundreg, Lika to religious, that thing, getting jets or Tadapu, Zondolimus, Tadapu, Zodit, the Mansu also could send or get a hidden or Junjo in order to hear home. Then we said Tadapu no letter, ye chan drummer of Mumpots on Tigit Soma Tajivik. Then a Urgitara. Nesengi yigi zogomani jembozi tajio arita. Tino yimegi yicha mampu tajio endo ni nima rilili zitini yicha yangasa koresa tajio wikuto. Da koresa nsensegyo chusi nipasun basu kuila turu wena, lina wena turu wena, wendo lini. Tino nesengi yigi arita jembo yin katira koresa nima rilili ngarusu trakuto ta turu wendo. Ta nga yondawe jota lina si re mari. Lasa ana tan rindo nondon meinti kuite te re mari. Ta suni nasin rindo wikuto zuri trena zi chando ni. Yats only.
1: Oh, yeah.
0: To go gomo tenatana, Niki Tadapuga anangagi, Niki gigan nitipa cooking, Sinkona tese readinga. Touch your today, I'm already, she say. Not today, I'm already zogana, the woman a ready ho. Remarry zogana, gori la, the same news of Rongo, a gugger, live ago, the rosary. Then go take the gunyamon cell, Niki, Jocono Satsaona, Tajunger, Junger Zor. Then Tatase Joni, then. Is that the Jay is a law song sitting thing? I legal liquor liquid laws on the Jay thing going to your button, marine to drug got it on laws on your Tati gender music knowledge. It any tenet or Jay the laws on the Tati and Tango Jay and Jaya. True, it and gender music not to the that's what the Peggy jammed on it. Then a true vigorizon, Trunja don't think in Jay, but so much a true dollar.
1: Oh, yeah,
0: so much around you to Dapusung. That's a very good deal, Sasana Zeriti.
1: My yet the injured Yerank Puyum Jonte Manajo Zigo, Yerank Yenalta, Yerank Godemo Kin Rogergo.
0: Tetrit, Tananga thing at that, Jundre Junior Vigilatang, all mine in the Tse Oriho.
1: Zizis.
0: The Gunimu Gunga to Roots on the Tipinimo Tacho chain, it's an auto's way to Godas and his own Chai is Yadina. Then that made it Tanja Kama to Ruru Jan, Tronche Yametan to Ruvit, Rom, Anna Joso, then it down the Jacoki, Arg, Tarazono, Zoting Egge. Ti cahio sih na, ikhoyo sunjat gugur hiyo, ikhoyo sunjat ti, ta mata tu ti, dawa tu pak si cunga ti lezat nzalain ikhoyo sunjat ti ni, tena ngarang tu tuan mama jinti jaka gugi, ikhoyo sunjat ti hina, nintu jamai jusan lo, nyeket jusan lo, nintu jamai nyeket jusan lo gugi, dah jebak gugi si cunga ti lete bebi kali, teting ege ikhoyo sunjat no ti. 绿水青山就是青山饮食冰天雪地也是青山饮食就是这个山的鹅的这个鹅的顺义自然保护自然就能可要了自个为个吧也罢可要哦可要的对的能做不为个啥这个就等于老长么长有他都为啥的他这个托你吃龙长的呢哦对不对但多对的些个龙都是就长的呢给家是些但是俺给培养个人家的
1: Rats
0: 다라 베지건 소체야 양조연 좀 한편 좀 안전 좀 한번 좀그 난선 좀 어떻게 열고 다 되게 그 노트는 때는 이렇게 백 사찰을 되네 이냐 이게 같이 소세민도 좀 보세요 와도 해도 다 등이스라 자유가 냐때 백 사찰을 해야 등에서 냐한테 좀 현돌이 되는 거.
1: 그래. 거기도 뭐 쳐.
0: 어. 다 되게 되는 게 두세 그 차도 차다 뒤결 이제 등고 위에 봐. 때 되게 들으나 고요선 절아. 만다이사 되게 돈 빼줘 못 보고 돈 다 해요. 너 되게 해잖아.
1: 네, 네, 네.
0: 또 되게 들으더니 고요선 절 외로 위동 같은 거 체내던 좀 바가 돈이 왜. 니네 린지던 좀 비크 돈이 고요선 절 외고도. 나게 베레이 단지 그냥 쇠래 위에 이제 삼어 야버리라 뒤. 혹고 레바논 그 지때네. 저도 그 히럽티 따단도 허무다고 따티 스트레스에도 전에 등위스를 디바이돌이도 세이키는 야치야티 그 베그 천어도 그 베냐티 그 산도 그 최마리호 코션도 저리호 따티니 니소 그 돈이 몸보즈 힌트르윈 윌레인레트 준디 산도는 야모테드는 따 지마 랑주 중근노니 까마 가타 세 드이야 근데 제라드는 란주 종군은 종대 빠쩍은 안 담보기 메인다 들지 탈소
1: 란주 종 안 담보고
0: 란주 종 안 담보스 들지 탈소 데 양호 트럼레티
1: 데 인알다 남진 대기로라 존 처마다 소디리케다 점제존의 제명을로고 데마스 자디메 찬나란디시 송신한다 제부 양무 지탱지 말고야 데나다 남진가 사사 종종 시도디 이거다 점제존을 따다리는로고야 어제제
0: 다 마오 자야 되다 나 다라 자카기 히랑기 리제 빠지 임피 그 찬히 나 조데 만술라다 힘데 이케 자카 리테스 페토 오니 그 삼바 두르소 다 지다 존은 준도네 차올레 마리 땡 하마이나 촌나 그 지제나 자 추사 다티 데 조데 체 자카 리카노르 샤오루 린도 게데 데신루 만술 페토 오요 쟁 조제 데네 자카 리테스 페토 오요 쟁 푸선 두르제 그 토닝이 리카데 땡아 두르 린도 호
1: 제제 제
0: 데네 마오 팔라 두르네 체 자카 다 만술 다제 스 페토 는 땡아 레와 치휘 다 ngoga pusan chihun dapo na tin ta temos ngog gigi so so ta chumsu la sa ji gwan ji ma ni le on ro ji ta ti gi ton so ta ka nga wo ji ma re zo gan on du gi ri ti te ka nga te pa chung sa ya ta le ngog te ngog nga se na ta da jun ju ta re na ra gi chan la ta da jun ju re da pa
1: ha se
0: ta nga lo do ti che re se na da re
1: ha re
0: te ne pe ji gi ri ni lo ju gi gi da gi ya mo ta re ta sa pa ta nga so gi pe la ta chulo org tun hyo chi mo re dro ko ta nga sing gi sa gi ka ni yon ro pe gi da de ye ta le ma chi tu ken lo za chu ji ni ma gi zong tu gi tu ken gi zhen ta ta chulo zhen ta gi da de gi mo po da nyo ye te che re se no ko pe gi ri ni ze re ho nga ni ri ni ze zan don tu ro ta hi ye tu ro de ta ti gi che na mo pa la ta ji ni lo ju pan jor te na lo so chen lo
1: ᱛᱮᱜᱤᱠ ᱛᱟᱞᱛᱟ ᱡᱟᱭᱥᱟ ᱫᱮ ᱠᱷᱟᱱᱫᱟᱭ ᱦᱚᱣᱟ ᱟᱭᱚᱥᱟᱱᱤᱠ ᱛᱟᱦᱚᱸ ᱥᱟᱢᱵᱟᱱᱟ ᱛᱩᱨᱩᱡᱟ ᱦᱚ ᱡᱮ ᱡᱮ ᱡᱮ ᱛᱟᱛᱟ ᱛᱤᱛᱚᱱ ᱵᱮᱥᱮ ᱵᱮᱱᱫᱚᱞᱤ ᱛᱮ ᱢᱟᱦᱚᱸ ᱯᱟᱞᱟ ᱨᱚᱦᱤᱱᱟ ᱛᱟ ᱛᱤᱛᱚᱱ ᱵᱟᱢᱟ

0: 北京龙庆年庆里口，唐给龙庆者西北冷一七百年前，西北冷一，
1: 满族冷清。
0: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 조모여다 근간소 체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진티는 베종 롱칭 닌칭리콩 강기 롱칭제 시비라인 지비린 진티지 드랑가 시비라인 휴주두처는 시비 조보도 시비 종이 시비 중단 시비 난슬린 칭카선자제 시규 샹라 시체농도 니루
2: CB 조보
3: CB 조보
0: 지난아마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다른 거 CB 조보 키비난 슬린 친노 친다도 뉴욕의 평생활 호소 자리 이급이가 도시 사바젠 조급이 꼬다 회지힘

0: 아니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나 답을 던 그지때 가 제모를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뇨 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쇼 시지이
0: 야몽가 너 dünan nga tsu tsangmi akuli phongki loje chemje nga mama la chamde chuwi la na mi bi chuwa zang la lobjong sa ji de re go
2: lochong chobo chomo yo da chenan ja da da ni sim bi lin chen tin na bi jong long ching nin chin le kong kang ki long ching ja si bi lan yi chi bi lin chen di shi
3: 我是想准银七七对土豆我是连七年班格斯学下了门天我是连七年入喜比综艺喜比综艺
2: 로청 저부 주모여다 드랑가 시비 조인 던지 두천노 로마 희신바 이 집이 교동 시비가 조인 젠 던지 힘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도스리 소리 아트랭에 그 태당 붙을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뭐 버지 산조 버지
0: 레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 뭐야 들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그치 니 뛰도
0: 보면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늘도 힘버렸고 조고 가자 대제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전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이드 말해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Je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a mobile in your son, Tulma.
3: Tola, Tola is a
1: Tola the church, I think what'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on Boricoya. Read it is some and sat to Zuchel, sir. Tis and our limited summer tolerated Tola in
3: 对对对，他搞做起的这个，啥子总不得认得，他出来也去。

초보 남아 초 린친조 르저유비에 찬다라 물론 피니 딘디라 니다라 류디 신희 용이자의 힘윤도 휴주마지 셈바보 딘디라 니에다라 뒤통한 출린친 신주마지바라 젠구양 휴주임

0: 인도라 초달동네 로송겔린상자 문핀세주 텐토도 좋아제네 산도 라마 대외모와 핀브라토바 제제 예마리 로송겔린상자 리노타당라 레디 녀종지기 베종 자진 신로 차진 로즈라체 건서와 난롱제당 팀루주이 나조 로서제도 로다도 냠다 냐레 뉴존 로제 비제도 레냐소 효자 레가 나외 치딘와 제제마지 저거서 레마톤 민웅 창론 용자 로랑 지터비 레와 예지 삼바리
1: 예차라 더동 랑코치 칼로와 군치단위 장친 진조지 응마라 니지 베고무 예바라 도다기 라도 제비 닌통 차토토 체지 투민가 주지미도 린자라 도요바지 양라 대고지 상주로 쇼인 더뢰히다 지비다제도 장친 진조로 랑코로 냥소 칸히도 랑코 레반주위 랑소니 무칸기 춘다 괴비 라피히 니바당 데노 무마라 고츠니 라정 로유바지 장친 진조치
2: 나는 진공무다 진공매 차데 등에 저림 보스 고들인데 대답어 니마티 내가 사마 사마 손데 대생엔 누르기 고들이 대리점다 드네 아오 대자투니 제 거였더네
1: 세상 진지에 장친 진조지 타피 유고로 히터 무마라 답어 치와니마라 저터바 흉유바지 도다 치와니미
3: Siapa yang plan untuk jaga kawan dah siul? Tinggal parti yang tinggal tu ni, orang yang kita semua ada satu, disentiti sendiri tu ni, tak cukup dah tinggal, tak macam tu lama. Jika yang itu tu, orang kita hakut tu ni, kau kamera anu tu dah tu, dewa ini tu kiri. Lepas tu, kami sembuh ke parti ni, tak cukup jalan sini, rumah mak kau nak kerja siapa ni?
1: Tangan jinjo je, umur tua dah kita tu cebi, tangan cah tu tu cebi, mama bukhi tu, aku juga mesti lejarah tu yang, kaji ke kau, kau barang rezeki, yang kau yang baju.
4: 张青金主席伯母跟着把门俺把学生的人一人学音乐俺把穷度年三百三不当没长下去一个别来养那个月俺把每个人今年新三金节目学习军一学习吧是张青金主席阿妈不愁养经济穷穷嘛的你的你压力的路离开的七十七里的对呀没得了平地的土里热哈经济的七十七里的干你
2: 张青金主席我的黑男没研究不拉从为我不多的了自己就能先帮一个人给他当然一个跟着了这个月吧是天青总在东南国际卡路啊共产党员张青金主席
1: 中国人能够得到是新竹的那新竹的那其实是我觉得在这段内把那个出去的头来没得给俺了压力进来了到了进来了离开其实离得进来等俺给俺给进来的一等俺当然是给俺的黑男等俺给进来的 丁青总安同如期是七月跟着公司一起进入了清华多街公安局公司的路段拉长若干月可能对局内引了路上下去了个月没些日子黑白日大家张青金主任暗言在东南国多年若把丁真一笔来了这月白日丁青总在东南国际卡路啊共产党员张青金主任
0: 这容易呢，毛巴拉，容易离开的哥哥离跟的可，那原来得了如巴其他空大个，如巴一里三百多少，当然是你先拿跟着进拿，等于容易给原龙帕里，先接头空大个，如巴多少为例，三百多少。那个来空呢，你这边是了，就到隔壁呢，杨永杰进来敲到多少硬币，就到隔壁去江安东接住人，龙庆江村上听个作业这笔。 院士别的阶级别请来敲到结果沟通吧拉萨拉别瓦的院士东起来开别拉萨中起来叫罗扎蒙博拉别呢沿着罗强做了请来一只社区罗宅七八东结果的达当扎都扎民松宅宅呢都娘的别位杨永家萨克了阶东中起来找了七八东给了松通直接了结果了小一百里拉萨拿着托让人的算别结果别了的院士翁松阶级 三头敲说完了这寻求这边娘娘都是这节的老马做了三头列着主阵节子了嘛东老马做说中经济级别各家接班的中国列着空给院士翁说阶级老者能用级容着家口级老说了通勤农啊用作什么账我做接种东说中老板的老年节领导节老马做大别的东经济节子了各马东节言 别叫老马做老总级别各个总部的竞争者呢，听了不叫起来动，清楚了，总结别上头比另外业绩上班的，院士动起来看吧，老马做了娘娘别的几把牌，结果了别了的，只话真领的把动，现在其他给的这一笔，出价好像跌不一把的。

다라니 그 삼노 텐다 거네 디디비 키 갑 데리라 다 니마 듀키 퍼캅 더 주토 노부 근다가 쇼노 더 주테 나블 페리 키 쇼파 메다 닌직 살은 줄리기 데르마 메다 니마 체 동골라 카르송 카르메라 쇼드 둔다가 쇼노 메 데바 따발라 두 손다 다 노부 다가 쇼드 그 삼노 거비 키 갑 데리 담쇼 미키 튼루 라니 담쇼 좁사 메디 게바 메디 사샤라 니 게바 도사 메디 라로 탑토 듀키 유 머탁 나포 듀키 파살라 니 쇼 게바 도사 에라 마 다사 다가 쇼노 그 런지 삼노 거비 키 갑 쿠파 둘룽 큰 나쇼 다가 쇼노 더 주토 참년 없이 토트라라 디디다 다 너무 큰 나가 현도 도주 야텔로 도주 그 쇼노 큰 야모 루스하고 고워도 텔라메다 칼티리 그 세메리 룰라티리 그 고메리디다 고라티디 뭐 참생가 라가 로도 시다 신디 라가 루발라티디 돈다 소콜라티디 쯔브레리 신도라티디 뭐 다 라니 그 쯔브레레 신도 쯔통주 할라로 다도 나가 현도 샤부타 샬로 라스 뭐 쇼델 루발라 쵸부 테타발라 시데 이네데 코콘쇼스도 서바타 리 줌디도 테 뉴로 아티파바도 테 샬로 간동알리 삽스 메디우모 다 나가 현이 까쇼쇼라 템발라테 루라테리 쿠멜 시다블라테리 그 타고 혀르시 타칼라테리 그 세멜시 콘쇼스도 서바 나빙알로도 뮌바로도 콘쇼스도 서바타 칼마는 두둑라 또 라버지 페만 주니레 이라 건든 다가 현디비케 까도 루톨로레티든 다가 현 무기신도 힘데 잡챠로레티든 다가 현을 치리신도 힘데 테 콘쇼스도 그 까디 인지리 탄 다가 현 텐다시네 디비케 까도 나브르 자르부고 사샤도 주 노분 다가 현도 주 포는 다가 지도 따다 소티 나블 펠리크 쇼파마티 살은 줄리크 데모 마티 카르송 카르메라 쇼티 단나트 자르부고 까파비케 툴라티디무 푸르바 현도 르라 현도 소르토 쳇다 누냐 모르레 현도 그 로르 쳇다 나가 현도 카리데 또 자가르 유르 소다 미갸노 유르 소 콜르지 아와 쇼삼데 메티 르지 아와 돈돈리 쳇다셰 그 쇼가 시돌레 인 쳇다 쇼파 그 살만 샬로 그 물만 질 쳇다셰 나가 현도 우리도 와탄 나가 현도 쩨시데 능이 파나 쌈 그 베비 인디 딕 쇼가 테리디 디 자르보 쳇세 오 테리도리 야도 쉐마 쳇신데 나 쇼도 가스 메다스 쇼도 가 타데 데 쳇다셰 야메는 쇼셰 그 살 쩨 피솔다 야메데는 라니 사샤 짜르 쇼도가 도들데 원다가 쇼는데 제슈 시고리스 야야루코 말은 지시 또마리오코 말은 지 풀롱서코 사바신 도롱서코 뉴르말라 시 나바 지키 그 파르캅도 나가 쇼는데 힐리시고 답세타 나라 쇼타미 나타텔라 쇼타미 나마텔라 도타 츠미 나라 도타미 이제데 노원다가 쇼니 그 사샤라 다 참니 도블라 시네 디디비키 카티리 다카니 니미 그 짜샤도 조타 샤나 브르자르보고 사자 쪽파 멜렌다 쪽로 르라톤노 디디비키 카티리 탐시 그 사샤라 디디비키 카텔라 노 근타가 쇼노 도 포는 다라지 좋다 다 손디 두디다 단 다라지 더 손비게 두다 뜨두 탈로보 다시 이게 쩨 뜨다라 시짜 딱 따야루 군면 더발은 또 마리오 군주발 쩨 뜨시 디디비키카 닌제 님이 그 동고터 따야루 군주비 또 마리오 군주비 더 답카르고 시 두자르고 시 자르고 시 두자르카 코디비 켄지 쿠파 두블룽 군나 슈트레 켄케 마드 무스 디디다 오 메체다 셰스 디디다 칼리티 두 모타 타고 짬로 언더 쩨 도시다 라 디두 라 코르 쩨 코디다 라바 요미 게 데두 쳔가 안 쩨 냐브 도시다 오 메티키 쳇다 고돈달라 소르코 토디 데 싱디 라가 로디 다 루코미 라시니 디디 다 카세미 라시니 디디 다 아도지 데 나브 자르부코 콘도다 쳇 토르송 비키 카데 나브 자르부코 제비키 툴라테 데 모 멜랑 자르부코 롬보 탐신 조쇼 셀비키 카자 폼비키 툴라테 두 다 자르부코 카시 바 타발라시니 파바 나브 펠런 조 펠레 카샴 바바 도바 남지 돈린 조 돈리 푸유 쳇 탐시 나바 남지 나린 조 나리 시키 셔쿄 도바 남지 돈린 조 돈리 세데 여리야시 타짱치 나데 데르시 포고 포파다 히즈 쳇코르송 컨자토 싱데 타발라시니 나브 자르부코 멜랑 샤바 유 나라 롬바 탐신의 초팔라 초 공예르티드 니와샤드 쇼르 요르티드 다바체리 쇼르 다디티드 카츠샤리 쇼르 다디티드 아론콜리 쇼르 라시 탈롬바 베델레 초팔라 초네 디비케 카타 테르나브 자르부코 칼라 페토 시시디 이나선 탐진의 시다 칸다선의 두기케 카샤마타 디비케 둘라테 디나브 카제보도조 테도 나 아카르고 탑테 칼리 초티 칼리 마타 샤세 초티 헤르고 탑테 헤르 초티 헤르 투미르세 로티 헤도니케 미르샤 와 마르제니케 케 찬서 쿤데 타바스 소다 투유 체샤 목로 칸다 추 소다 투유 체샤 목로 칸다 추 즈마 워탁 데데 쳔바타 langar ke chongmon do da tabla shi ya melen jarbu ko lomba nam ji ta pala shin je pungma ta shara an se ha ju do dula me she lomba ta ta angar se bo langar ta tengar ni mo do ta ta xing ru tok la za bo ta ta ru ti ki me ti le ya me dik pa ra ta ta sha le mi

0: 되는지 콘도 자원이 매바 되는지 고리 그 다 도중 오고니 아니 마송이 봐 된데 에리서 봐이나 된데 말이 인달아 아니 콘이 봐 레서 그리 아니 콘데 가르서 봐이나 아니 로빈 템 사모다 조근 제비 아니 자와 선지 봐 왔다 차기요리 다 선지 봐가 너는 가서 고니기요리 고 치제 돼서 마 아니 희용 디스를 치제 돼서 막 인전 잡아지 제용비 가슬라 아니 영정 하루 나바마라고 돈이 고니 송을 받던 저지 빼난 안 손데 어딘 그 체다 불란 소 바이나 아니 담보니나 담보다 승아지라 자단지 담바니라 담바지 하마나라 자자바 대다 으저른 저비 사스니 으저르스니 아니 야 어다 저와 아 되니 된지고 보니 마 송 바리 되니들 딴 대단 되시자 고리거다 아 선지바 짜고 너는 다 쳔망보지 가슬라 단 된제게 양정하로 나바모라고 니 고스노 디인들 너처리 생각다 사뱅고 쿵뚝사 남자보 데레스 너 디인들은 더 구매로면 라고지 참마레스야 데리 와야더니 좋았으마도 처리세 디르다 어디에지 마 나이도 마 희용비 가슬라 다 짜와고 너 처리세니 담보 니라 담보도 성아지라 짜다지 덤바 니라 담바 덤바디 하마나라 자제로와 세약 와야더니 지금 너 여보때 아니 레다고다 자주르가 야나 대저르지 나야데 해버리세 데레 데인더다 니 가슬라 간소 하고와 데레 담보니라 담보도 승아자라 자다지 담마니라 담마다 하마나라 자자 와서 니가 카톡 고된다고도 시작 봐이나 자이 차니 아니 제주드니 자주 데레 나서 체크 토당이셔서 데 땡겨요 아니 데 휴슬래야 아니 고 제다그 체데 공인 좀 봐요 자디요레 데인들은 제다그 체인 좀 봤다 데 토당이셔서 니도 아니 렌지드 젠니 오고 쥐쥐들 아송 야바 던제 그 치치 샤디오레스 마도는데 다 던조테 마레스 근데 자이 찬니 아니 자조데 차데 바레 와 자조데 차데 바레 다 대체르지들 공그 아니 로티지 아니 난데 던제 이거 좋아 카히 콜라 사히다 데치 바 왔다 던제 차데레
1: Dada Chijia Simpati na Bejong Nongchin Nyingchin Li Kong Kamki Sumta Lhoti Li Cinshi Xiaola Muntiu Ngancui Li Cinshin Jia Gatsi Hyo
0: Da Dini Da Ndi Changla Ngancu Ma Da Gonggu Lhongchun Ga Nangdui Da Ma Tuni Eni Ma Hyejit Chiri Zan Da Odenji Na Yiji Ka Duri Dini Da Odenji Na Yiji Ma Hyeba La Ani Ndor Dengba Da Jiba Hyeba Nyingshin 아, 다 너르데 바텔라 진주 이게 좀 어떤 돈은 되게 샤스야. 와, 다 용도 처리제들 아니 어딘지 나 이거다. 너르데 그 되지. 아, 드네마 지버케 바텔라 다 난시 그 처리제들 아니 안 제다케 바다. 아, 아니 제다케 바스. 아, 다 용라는 나이 주반 제다다. 나이스 바 제다. 오히 바티니리. 다 대근노라 용 크롱크 다마 아, 땡런 고만다 나 야바이나 담보데다. 나이 주반 제다데 땡요시. 아, 더 담보니라 담보 텐세니. 아, 아니 아 성아자라 자다제 더마니나 더마다 하마나나 자저와 대다 의저런 저비 사세야 그 칭더그 아니 다 어딘지 나이고 대대야 다 대소대 저잖아 나서 되니 손팅 고마도 나오나 다마 다 대신이 찍더라 만저 희지 손선 받던 지리 손선 받던 지리 대인들 다 너가 카툴라 다 안소 저자가 가슬라 도스지 야 냠조기사지 처리세리라 단 저자가 자 코는 거 나오나 지금 아마 대예가 자이 차니 저자가 체 니좀바 당 냠들라 저자가 체가다 자이 조스잖아 모두 토탄 거셔도 대대요 제대 왜자다 시질 대다 어저는 제위 사세야 그 지금 너가 아니 내가 지금 가서 접행게 누세디라 아니 저자가 된주 조스 때 현도 뒤비치지 때바레 어떤 쟁겨요 전전 처리세디라 간들라 대다 어젠 제위사스는 제위사스야 니그 아니 공디 히비그 그제제우 아더니 다 휴대 레이싱게지 여기 덤비그 다 챙아야로와 오다 대조 때 대강조와나 대강때 말로 요그레이서 바이나 제위사스야 오다 네그땡겨 다 간데이세디라 제위사스야 데라 쳇탄칼은 간조 소드 벤첸그 아 아니 저지 못 튕징이 나라 땡당 땡바 옌라다 옌라진소 민댄펜선 제와주비그 다 땡진세니 고리테송여리 땡들다 도도해야바이는 레위사세한데 서대벤체 그 희망나기시바이나 땡당 땡바 야나 옌라다 옌라진소세한데 그놀다 아 제단 주비근 자세는다 啊，对你我打几根针啊？是呀，那啊，别的别几根针啊？是，但俺说忙不了了，得说那个对你，多拿点到点到不给他，免得等平时把别人家具备个点点把停止起来些个嘞。是，对你了啊，你跟那人家一起比跟针啊，他停止起。他听着这的人家盯着个啊，你跟咱国人跟那个嘛说嘛那一些不一样，那人家吃稀当，有些拿手比热情那么，让他这边这帮，让个一边这边个点些呢。 但这站的这个，你知道的，让个休息拉手吧，给对你热气的做的，哎，你让当啊，你知道的吧？让那让个明白的吧？等这个起来，天天把它交给谁呀？天天一直到哪儿呢？啊，你看见了，这位啥些吧？的他，俺说用哪里去？那也做完这家谁呀？的了？但这位啥？这位啥些？多多些个呢？去年的热气当热气用吧，对吧？这个，让那去干些，哦，一干些当热气个对的吧？ 去干些，越干些的，这位个点点吧。等这个啊，你那样让你去接了，我说从这来是够了吧？等这一般一旦这个弄了，这位啥些吧？多多些一般一旦，等到一般一旦，你拉到一拉这一拿，等慢慢吃的吃这一拿的，但多多干的就吃的这里了。哦，等这个他明天俺说吧，就等这娃点别个点点的了，有个意思。要一般一旦这个弄了，但这位啥些？我得等下，等到这位啥些，你个晓得对比成绩，人家那个成绩就怎样？ 啊，你对吧？人家是哪样做的，没就把门都是。但人家干的了，拉点就那样难些些，哦，里当去那点你的点你这个拉点些呢，啊，拉点就点些热热的，其他工人都点要买的是。我拉点就那样那个难些就点些就把热热的，啊，其他些呢，哎，你人家这个是了都点要买的嘛多了。谁吃呢？哦，点干热的了就把点这位啥些别个用个真那个啊，你点个都是啊，我得些就及时。 但你把这吃的意思，你了，他十八步一扎是那么多，哦，伢那十扎是呀，对了，他十扎得跟着就那多些的了，甚至把个扎个弄了，哦，电影来呢，就把人十八步了，七八下子呀，我只讲你们对的，他只讲的你不够他，哦，十扎就过的，对个，他跟着意思呢，电影来呢，就把这扎是呀，那个电影就把他干了过去呢，他说的边境个没得听到，对他意思呀。 대다스는 뭐 못 된 거라. 대다강세들로 어 간들었다 공도 어 시참마 타비게 나인 주박은 제작이 책 당하다 보지 그러와. 니스 때마 그저어저 대예다. 아니 휴대인 생기지. 돈비가 책 가보여라. 다 대다라고 그 바레스. 대니라세야 대다 그 라수비가 어 책 가보 어 대서 라세야. 다 대다 보고 책 가보 대서라. 주바 열세들 다 대다 소소기 지슬. 대다라레레게지슬로 아,天刚一就完了，那个日子了。对的呢，下完刚一个，下半部天边个天的日子吧，得西边下子。这对的呢，下完刚一个，下半部天边个天的日子吧，得西边下子。这呢，下半部的西边下子。我那用哪里去这个？那得吃的是对的，那个弄了，那是把西边的吧的意思，我得西边西子啊。啊，对的了，他吃刚的那个，这吃的是对的，那西边个吃你做的。 写这个成绩中，你吃的是对了。他第一大步给几位拉手把个车的时候，那你他人找不上那么多，那明找不到干的打算。那你写把报个打死。他第一个学了样，啊，写把报了七八下，下边个写把报了七八下，下真那个学了样，啊，你光人家当听不了，啊，写这个单据，啊，越说单，现在对比成绩，哦，你等把这日子有。单的了，俺说，哦，可别几个托你爬起，还有呢，别那写把报了七八下，现在大把人说白呢。 那不，大个些是呀，但你这个俺说啊，俺个学校技能村办呢，大个些基本上村办呢，这个弄了，人家个制作的讲明做的讲的是呢，大些的当，些些的，大当些些的，但大当些你就不得了，搞几个个是个机器别个哦，现在个车机也玩，搞几个个是机器别现在车也玩，等等，但现在个这机器玩得了，等你哦，先别个下完先给带，所以是呢。 哦，也蛮把大人把的他过头的有的，那刚给啊，你见识那么多啊，你刚给我个的意思呢？我对你个把这个各个个是机器别个站得下吧，我对见识，可是你就把这个各个个是机器别站得没办法呢？我大些是，大些是要去上那个，大些是有的是了，干对的就大点。 新天就也比下新天就十八百元吧的过没得把事。我们这个就打的刚才讲的，打新天，哦，新天话的十几小时，那大些小时，然后新天的十来，那大的来。听到了，给买那大的，哦，也比下新天就十八百元吧，没得把事。新天也就五百元吧的过路了。反正你把到了，达到了价格，可是几十啊个，这的一万块了。对你，但是哦，还比小娃先看那样的先把不点，打打一把的打挂些个嘞是。真正一把人子打个黑几笔，给些一万的大把人存把人呐。你那个价格可是几几笔几难的哦，打你个弄的黑几个打哦，写账是，哦，样的写笔啥是，哦，样的那样是把写账是呀。我打你嘞是，写账我没得，价格可是几几笔个打，我听你的。我听到了，但这个村里啊，他沿几几位一个村也不得说那样啊，那认真呐，我他几把几种吃掉了。真正一把人子，哦，先把包里先把虾子呀，多呢，干干干干再给，先把光北京的人出卖的，都要得了。等你，我打的他先把包一把，哦，先把包一把的等有了，但你打不了他，我就觉得说呢，你先打先打死，哦呀呢。那也是嘛，现在是呀，等等的，也是呀。等于的了，他公个天天让你七八些，七八包的七八些，那个他自个很多人个哪里哦啊，天天让你七八些的七八个，自个俺们这个在厂里哦，现在个车的几多支出的，他你是哪样的？现在个车的几多支出的，你是哪样的？这个修了哦，他现在个车可能都你送给的。现在在的了，天天让你七八些的在那，现在个车的几多这个的在的了，天天让你说，但天天在的了，光皮也比你这个车个就就个一等啊了哇，他跌错了哦，进去个七八啥些呢？啊，你现在个车你这个的是，哦，等现在个车开起几位去把的几多这些呢？你这个车跌错个几十了，来来个的哦，进去个七八的啥些位同呢？你这吧，啊，天天让你七八些去比去可能个他啊，村里个。아니나네라부시바이나자위차니셰닥트드츠디게그래다되지슈나아니나저거라슈고다셰닥트가츠요바다다니승그로와오데니라노세안디그니띠게다휴띠나요바데라제바샹우디서아니기지지위이세니오니띠게다휴띠직데돔비게다오셰닥트나요바데야너그슈스나서고터게요레데인디라어치강아마뜨그셰닥트게다드츠데니스네바다슈스셰닥트니승게요레스다셰바포르히브라샤세야그치가시마데게간데게요레스나这个什么这个现在个车顶，个车就搞了没在那么的，他那的意思没得，他就修了起来在的了。啊，现在个车就等于说在的，现在对比成绩，哦，哪点个成绩他等于了意思。但是说呢，先把玻璃先把下死呀，他先把玻璃先把下死呀，你个哦，工地去比几级几位，拉手把得说得，啊，了，俺们说先比个大在那么的，先大死。哦，个先把玻璃个没得单独啊，这个修了搞了等于了在了，第二大部个车俺不得说得，第二干了就得修了在的了。哦，啊，下钢筋。그아니셰바보내비기때문에요그래스셰바보를기바지하세근데현대뒤비거니아대주주소대안가서땡겨요그래스근데이들딴데가서내가들지르잖아셰바보를기바지하세안들어가서땡겨지면이제땡겨도어기라소바그챙아보고샤와강식그셰바보내비기다되나요그래스니어아니아가르쳐그러고대주주소대안되게땡겨요그래스다왜자간들라공근제자그가던직과지정래응제자가려야제비사세안디기쉬드드비기쓰지야난도된기쓰지아아니제자가된지조서때여러와왜자꾸제자가된지조서가나시소소소소때어아니제바까니혀차게여와도있고때여말이띠인들어니가서제자가살아야아제바보를히바시아세니쉬드드비쓰지때여바로마도나나시기된지주바소소그다혀차게여와대소때안디기때여말이스된장이바연자아니시주다선주바근제바다양래어다하자가마보여라다대소그나니아니아라네배강진바그그런시주다깨샤그취녀다아아니다지주광소대소라다흉주냉땡시니아니아다내장이나연다아다간데히지기시자그다땡주요소대라다난시지예와아아니차라마보지그런나만나소지다시닝은수다내가여러와어다대소때어난소디오니아니좀아이게되니마시지인
2: 大家亲切新八点呢看给宋大陆去联系着向来蒙特安全联系心就该是些
0: 今天当地告诉了学习机器的时候呢他写着就干的了啊写着个车你是能你重要吧啊当你是在那蒙特刚刚大家过年车只是得了等你你过啊写着个车的时候等有吧啊对吧这些的人家的学者就 ᱡᱟᱡᱩᱨ ᱪᱮᱱᱟᱢ ᱢᱟᱫᱩ ᱪᱮᱡᱚ ᱛᱚᱨᱛᱟᱝ ᱡᱮ ᱪᱚ ᱡᱚ

아니 제자니 고로 로스 야나 카카지 때요 마레스 자치 랑고노나 제자를 로스 고로 시달을 지르지나 다이조스지 카카시네 때요 마레스 데데 간데지리 세바이나 데 고론도 히마타 베게다 제자가 토당 조스 지요로 아 응어선디 이건 그런 거 노나 다 담보니나 담보다 승아지나 짜다지 드마니나 드마데 하마나라 짜지라와스야 디요로와 데리 디인디르 히마타 베게다 제자지까지 다 토당 조스 데다 시자지 아니 체지 토다게서 되니다. 아 딱고 찍바 차려. 근데 이 차바 때라 때니 아니 시자지 가서라. 아니 로스는 아 토다셨지. 마대바리. 아 저다지 가서 때 잡아 되게까 초벌시네. 되게 튀벌시 같던데지. 근데 시기비 전세도 간지리 있어 봐이나. 제자이나 얘나 제자이나 강다제 신저지 천님복대. 최코랑지 도안보 저석이 차니 때 봐이나. 아 상다 유명장지 최바리 마도 예 체제되니 미개나야. 라 체제되니 양이나야다 대도 좀 맞지 직바 지정 차려 딱고 시다지 가슬라다 미색 지르진 되니라네 쩌바 지르르세니 아니 산다르리다 고 화북존라고 여봐 마도 자이 차니 체그저적 돈기나 하장다 나무 근데 이여바 때라 때니 아니 자선지 받는 거나 얘나 다 디지지 저지 간다 간이나야 신대니의 희유미 가슬라 어데세니다 어데세니 시단 저다 니가도 지르진 어데니 콘솔 고 찍도 정이 아니 때요 바리 데인들 선지바가 자와가 자식 그런 놈 띠바이나야 신대니는 그 시 자식 끼게 토니 아니 그 냠지도 그 쥐지도 된대요 와 데라 띠나야 아주 히트 그리스 데인들 시다제 가슬라 다이조스 때 아니 제자제 마히움 비가제니 자티 테랑기 아니 티바야나 초바 된대이들 따때 다이조스 때 가서 쓰지 이자로 용 바이나 간디지레세니로 어 자식 그런 거나 담보니나 담보 튼 승아제라 짜다 야르 담아니나 담바테 하마나나 자제르와 데다 의저르스 와다 대체르세데나 제다도 싫으니까 찍바레 와 강아이 지슬 그 제다가슬라 게 다바 사기 지슬 제다이나 쯔 제다이나 찌 담아니나 담바테세데나 제다기슬 아이 지슬 어 제다기슬 아이 지슬 위 다 하마나나 세들 다 나마라라 대소기 지슬 제다기가비나 제저르와다 제다가이나 찌제기바다 데니 차디르와 데인들 데다 의저르스야 그 치칸 두도 셰가레 담문이나 담보든 승아지라 자다지 드만이나 드마디 아 하마나나 자지르와 세진도와 왔다 치컨 요 이게다 시작해서 요와 띵들 아 시다지 가서라 대년나는 쩌바지르스 안데야 네 야바 이나 아 아니 치레스는다 간조 시다지 아 다이조스데 따따따지 히트거리 다도 간데스들 콘티게 바나게 진주쯔게 담보 니데 가도 나그지스는 시다지 가서라 다 가고 가서 길이자 그래스 담문이나 담보든세 아니 진주 쯔바 아 드니라 진주적으로 선바 다 나바 바 쯔바 사 어디서 그 짓을 시다지 갑슬라 아 아니 가야다 자꾸 그 저기 지세야 되자 그래서 성아지라 짜다 짜다 진주적으로 덤바 아단 탐의 그 짓을 아니 시다기 갑슬라 아기 거기 위 되자 그래서 다 휴대 거는 담바 있나 치그 강바 카 고미 그 기바 요비 쳐라 아니 약국 여기 이신 티처 어 타대바시니 약국 여기 이제 그래서 도마니나 도마디스 하마나나 자자세들 아니 진주적으로 하마나 마라라 되게 그 짓을 아니 시다가 체제 위가서 아니 자자로 와서니 가야다 자국 주 가야다 자르다 간 의자위티스 자국 주리 대년은 쩌바자위티스 아니 사르와 가야다 자국 주 이제 그래서 아래 대인들 어 따데스기나 강아이 짓을 기 다바사기 짓을 기 아이 짓을 위 야나 이 아니 나마라라기 지스르 지적이 받던데 지차디어 어데지 감달라 아다 자와 롱고노나다 시다던 제다닌지 오 팅닌전다 아 아니 거기 토탕이 줬었잖아 아무도 다이 줬을 다 아니 대닌데 지르잖아다 고시단칸이나 헨지도 땜바다 어양 신데 소소지 딱고 미 다니 여러와 대다 대주 줬을 때닌데 아니 그렇지 지들 다 대주 줬을 때 고시는 지받는 거 말고 너 대게 쓰지다 헨지도 아니 땜바던데지 차대 받던지 지리 더네 다 자와 디지 아니 제바고라 와다 양진 집이 도지 초기 아 다 리히 젠비 왕보고나네 아 다때라 첸지 진대 요리서 바이나 아 리히 젠왕고나 다 첸지 진대 요리서 바이나 그저 저거 영아보 나의 주반 제자데 대남 산다 쟁아는 나의 선바 시자데 요틀 남아 라라치 다바 사주 강아거 아단 탐에 어단 여세니 다 측근 딩거 다 공고 선지 봐 자와가 이건 되라더니 뭐 언제반지 봤더니 예지리 다 되게 넌 가슬라 아 안손 들었단 가르세 그러고 마 고아나 보니는 나타 천지지리 있어 이래 거짓 저 영화 봐 나의

0: ban zheta de sian de ge zai yu chani da zheta ge chinga bo de ngin zhe ma shi de na san da jian ga na yin se ba xie zha de sian de ge xie zha ge chinga bo de ngin zhe ma shi yu zhe na ma ra la ji la su ba ge ci gang sen de ge zai yu chani xie zha dan zheta nin ju zai yu zhe xie zha dan zheta nin ge zai yu zhe de ani ji ji ge de xin ge ma den ba den zhe ji ji ji de den ba da de la 담보 그 나이 좀 만져다 대세디라 오 그당 저당 저의 오 등아보티 아 따자위 차니 자거노노 다 니스된 바 예당 휴르된 바 지여와 아 됐어 돈바 예바이나 나여와 디디라 오 다 거지 저 영아보티는 아 나이 좀 만져다 대스 오 다 나이 그 노니 나이 주바 대레스 대나 산다 지행하는 나이 선바 시다 대잖아 다 대넘 세야 되지잖아 공도 히비가 그 라스백 아 드니 인제다 그 친구하고 대를 고기 봐. 다 그 라서 봐 인제다 친구하고 대 날라 아 산다 쟁하는 세들이다. 산다 산다 세들이다. 사인 타대 타대 세들이 진주로 와. 드니 산다 쟁 세들이다. 진주 사. 어 진주 사. 더 여르위 여르위 아니 저 창로 그러지. 아니 기지 지위 오선 더 저그레스. 어디인지로 어 그 라서 봐라. 아니 진주 사제위 기지 지위 이시 접었던 아버대. 에 아니 나이고 왕다 다 야바 이나 아다 나이거는 좀봐 어다 시다스 야들이 있어요 시다들이 있어요 대인들 어 담보 직강 담보 니가 언제다 그 쟁이 좀 봐다 직강 아니 그 버그다 대나산다 쟁하는 집이겠니 직강 대니가 어 대니 시다디 제작 제 대행이 좀 그래 요즘 남아라라 이제 다바사지 강가 아다 타며 오다 여자야 되게 다 대니도 제작이 나야다 시다이 나 제작다 시작이 제대 니가 대 어 진주라 뛰기 비게 제 영원진리스 Tēnā jīnjū rā tēkī bēchē yīmā jīyē bā yīnzā, anē rāng rāng jīnjū kāng jīsālā, jatār yōchīl, yāna jīnjū sūsū kī jīsālā, jatār yōtāng rā bōtē, anē kāndē jirī sābā yīnā, yōchīl sāyā tē tērī, nī kāchī yōchīl tē, tēnjū yōchīl tā mārē, dā yōchīl tērī. Tā yōchīl tā kāndē rī sādīlā, yōchīl nāmā rā lā chū sādīlā, jīnjū nāmā rā lā tēkī jīsālā, anē chēchā kī rī sāyā, tā ndō ngī tērī. 그런 제작 토단 저서도 그런 이대 신도 아 되게 이 짓을 제작이 체이나 제작이 그랬어요. 근데 저 휴는 가서 광고 그랬어요. 어 제작이 제작이 위치나 어 진주 남아라라기 짓을 가야다 자꾸 그 저서기 지디 제작이 그랬어요. 내가 저 휴를 거 어떻게 그래. 어 근데 저서 남아라라 지어서 안 되고 니텐라 안 제작이 제기 줬을 때 뭐다 휴텐라 제작이 제기 줬어요. 근데 희한 때 맞지. 근데 다바 사주 강아 그 희비 다바 사주야 니까서라 진주 답다 진주 바다 진주 사 더스 그 짓을 아니 저자 그래스 단다 조체 자위 찬히 야바이나 단 내다가 책 도상 셨나 보더린도와 디들 내다가 체이나 가야다 자 그 저자 그래스 따뜻히 휴를 광고 그 바르잖아 가데 다바사 그 지스레 셰다 그 체지 자기나 셰다 그 광고 그래스 디로 아니 쳇데라 사다진이 찌 어야 다바사 찌스 대자 그래스 야레 디들 너가 니스나 어 아니 내다가 책 도상 때때 요래 아니 휴스를 저러잖아 아니 셰다 그 책 와 도상 셨어 대양아 조 어 대자 봤던 레지 자리 요래 근데 아단 타미 어단 유 히비가슬라 진주 아단 요나 타미 세디르다 진주 아타데 니스 메바로와 디노 진주 아단 야나 타미 전제 강가가스 이나 제다가 체디 강자그레 세디르 아단 타미 어단 유 세디르 아기고 어단 야기고 유 되니 가로지자 그래서 그래 아단 타미 가슬은 제다 이나 어단 유자기나 오늘 제다데 그 체이나 강제기 바래에서나 아니 위단 이 어딘지 그래서 어단 여기 지스라 소소기 지스라 산다되지 바이나 위이로 와 대인 바 연장다 진왕 그 층들이 아니 시자단 제자닌지 최저 민자다 아니 자이 조스데 바 소소 서버신 바 신이 돼요 그래 되네 자 니가 차니 선집바가 자와가 놓는 그 흑대인 있어 지그다 체 제자 가슬라 여당 시자 가슬라 이요로 와 대인인데 아니 진왕 그 가슬라 다 치르세디 고 휴대용 전화 보시는 야마제바 뉴스를 아니 땡겨버리 니대시요리 거저저 어영아 보세 거기서 땡요리 근데 이번에 잘라 아니 자와던 더용 바이나 아니 제만의 전리지는 아니 고 지금 된다는 게 전에 카스를 보대 고대보다 아 드니 일라 군선라비게 근데 그다 미세기 체지 되버든지 이 자리에 콩든 제비그 단중은 잡아 간에서 명로고 너나 아니 시다던 제다니 좀 오던 쳬버 아니 소소라 고로 사지지 베지다 지데께니 아니 마송여 바레 덴데인다 데소지 고로다 오던간소 신데 그 나이닌지 덴주 조수 가슬라고 아니 마 히타군 히비 가슬라 아니 마 데소코 코테 츠드니 아니 히지 덴지 다 덴데인다 드리 간소다 데세기 쳔비 솔지 거다 니 이거 산데 엔데나리 야지니 되는데 다 대리인 그 안서 손댄데 답을 좀 봐이나 손댄데 답을 좀 봐이나 자의 찬인 거다 강히 말이 해서 딜 아 드니 아 자와 선주 바가 노나 아 자와 선주 바가 노나 아 아니 시다지 거르데 아 아니 체르데야 봐 아 대녀라는 집아저 시바 보르 히브라시 아즈니 와다 지가 닌게 어 시다지 거르데 진레지 되요 봐 어 디고는 안 좀마 아 지다 대치기 바래 아니 대단 절대 아 아니 간소 아 양지 집이 도지 쪽은 제비 리게 주엔비 왕복은 나라 아 아니 공거 다선지 바가 자 되라 아 고리가 만 잡아대다 간대진 제요 봐 아 잡아대 간대진 제요 봐 어다 대소대 지르지는 간소 마 너 디지니 근데 이거 너 기억 같은 디지래 와 대인들다 대리 어다 디세기 준비 아 아니 참되나 야지 아니 너도 지마고 너는 아니 간소 멘트데 아 아니 아 다음 제자다 시대니 이제더니 아 다이조스 어다더니 예전에 아니 대지여서 대소 있고라다 마히다시니 아니 마 사케지진 어더니 대니 찬나 야지 좀 따히데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가
0: 레레레

0: 윤주자, 다시 회동. 배추달리 다와 나비 치대니. 수추뉴네 자제 농게 폼보지. 겐비진호게 메도 도라 농네 치주총.
1: 그래. 그 아슬라 우테네. 르지 유네 총도 칼라 치주총. 제차지 그 다른 아슬라 두라루레. 세그가 아슬 맞잖아. 나도 아슬 살레레.
0: 간랭 겐보라. 취진호네 유네 총도 공농네 시용즈네. 니 아자 무지게 폼보레.
2: 去黑洞，带我进这里。别了，等等，我等着外面。年年前路上的，总被陈老七赶到这里。快点，快走嘞！
3: 去，木头呢？装备去。中间马就能挨去接的接。挨去，总被陈老大年前路上的，这送人回来，你忙不赢呢，不去打理。 나와기 비체 냥아니 고모 나치 무지게 최강의 마치원디 그것도 최소문이 세즈예
4: 그 여자네
0: 문제네 그
3: 나치 무지게 최강의 치사지 별로 최총기 오카노 고즈예 총배 채라지 그라 자치 말리 받으지네 갈리키 죽여세 제마 무지게 나네 나치 그 깨가네 세즈예
5: 从本城老去被你妈了接给啥呢？俺是母子给人也难从头看了，现就是这样。
6: 陈佩兄，你去什么个事？阿爸，阿爸，你受伤了咯？阿爸，你可真干了，不干了的，可真干身上了的阿爸。
5: 没事了，去空车现在走出去，俺最爱的那次啥不去这里。
6: 没事了，去吃马虎，那次啥不去咋了的？
7: 干粮干杯，讨钱来着。阿爸，等一下，可最可最呢？俺们全给上来了，去金大县了，可去看了吗？你阿爸，干粮干不了，去看我多，可最连个做法等着来是。可是要不急嘛，卷呐，俺去拉萨从脚看上，现在了嘛人啊？
4: 干粮干不了，别干了，走，等到咋见的，去买东西玩游了是呀。就让给等到的，给哥哥。阿爸，哥去干了早晚的嘛呢？哥去俺的看一下呢，钱里全给上了是。得从俺你们眼红是的阿爸。
8: 没空，有。
9: 陈培兄都老早你出手后，
8: 老早。
4: 阿爸，阿爸，没，阿哥你妈，干就是阿爸，阿爸，干就是，阿哥你妈。
8: 有。
4: 那来，哥，再看看没？有，有，就是阿爸。你干了干不这个，干了干不这个，我本来想这个，别把我背，我羡慕你，我羡慕你。
10: 麻烦了，俺做哪种的？我办干松了，苏北安阳人搞到干粮干杯，缺了大把葱嘛，做中农队伙子干怕的。俺做的错，人没学识的。俺做的错，这没人来的，现在也没学得正经。苏北安阳人搞到干粮干杯，以前弄呢，就在新的学区，俺做的错，人工俺做几码的，张处长给给在中处理噻。给在哦，啊，给在的哦，苏北陈老干了的，你就把苏北陈老做陪工。干松。
4: 从办陈老东张处长，你再可能最差了的，就让用大把做中农怕的呢，他这些就够那干的。
10: 发送。啊，这里，这里，这里啊！中间这边过去，你去找不着的，去俺村过岗，你去三门过来。

0: 아빠, 아빠, 아빠, 제가 따사요, 레이. 아빠, 제게 내가 따사이. 아빠.
1: 쥐가 아빠 만배. 나 쥐 아빠 맴. 쥐 아빠 러서 쟁해라. 자지 멍추가 반대시 차례지.
0: 맞아. 제게 아빠 그만해야. 나 배대. 내제 때문에 접은 게 제리야. 나 다 봐서 게 제리야. 제니 방금 말이야. 아빠.
1: 봐. 니 봐. 쥐 하고. 쥐 댄다. 따따. 나 샘볼래 히나 가다
0: 아빠 내 노디 니 쟤도 쟤때나 쉐그다며 아빠 쟤가 쟤도 쟤로 요산도 먹게
1: 가시 쟤 니 뿡 엄마 이마 니 미쥬 티지 멀흥네 쟤 세나 쥬 rete chu apa ni tong chu ni tong zai yin a
0: ka si chi jing a ma se na nge nge na me sa ba ge shi le de mi le ka chi chu me le apa apa nge che la ngo me le ka chi chu me le apa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대로 다고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상 보지 산조 보지
0: 제 보지 사지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요요 세향
1: 소지계제
2: 요
1: 주마제제
2: 주마제
1: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치 니 뜯어
0: 보모 대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1: 오 진짜 힘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쪼개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이가
0: 저기 뭐 소롱이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 드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시르고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 거 야키마서 크레디티 사마 모본니 산툴마
3: 제제 카르 촐라 촐라 있어요
1: 촐라 저 쳐르 거다 땡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들이 들이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초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초 길테 담보레 거야
3: 제제
0: 레티티 사마한테 사투 조제르사 대산다고 그러면 사모터는 이제 출라이뇨 가로 출라말래
3: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드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출라야지

0: ཁྱི ཕྱད མི ཁྱི ཕྱི
1: ཁྱི ཕྱི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0: 소규금 만담을 좀 그렇게 다 된다라. 된다 인자도 다 아주 차기 제조고 차긴 돈으로 이제 범행은 이제는 망치자들 경고 차긴 돈으로 이제 롱그랜더라. 롱양 돈. 차야 참부제도 롱그랜더도 롱돈 돈으로 되는데 차든 돈으로 된다. 대인자도 사막은 소규 만담을 좀 저다. 야는 님 막고 좀 저다. 다 된다. 다 경고를 나서 망보죠라. 뭐 된수 왕 같더니 롱그랑이 양팔 롱대가 참팔. 된다 온거죠. 되네 양경고 같이 다 내가 다는 뇽뇽을 이지 고요 예외부터 던지도 주복 지세든 팔 주복의 샤라서 뭐 자든 이런 데 되네 창고 줄라서 야본 로마도 붙인 게 양든 저는 책임 판로지 단 돌드는 게 로보